그런 형통함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려 38번 헤벨, 허무, 헛됨이라는 그 단어.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나 전도서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그 헛되다 혹은 허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그 앞에 혹은 그 뒤에 항상 대부분의 구절에서 함께 언급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처음엔 그 단어가 안 보여요. 헛되다라는 단어만 보여요. 허무하다라는 단어만 보여요. 그러나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전도서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단어를 발견하신 분이 계세요? 헛되다, 허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대부분의 구절에서 앞이나 뒤에 항상 이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뭘까요? 그 헛되다, 허무라는 단어 앞과 뒤에 대부분의 구절에서 항상 나오는 한 단어는 뭐냐면은 이 단어예요. 해, 아래라는 단어예요. 처음에는 그 단어가 안 보여요. 허무라는 단어만 보여요. 헛되다라는 단어만 보여요. 그래서 아, 인생 참 헛돼. 맞아. 그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나에게 오히려 저주가 돼. 그 돈이 나에게 저주가 돼. 그 자리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걸. 그 돈이 차라리 없었으면 괜찮았을걸. 그 헛되다가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한 단어가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은 해, 아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인생이 헛되지만 모든 삶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제한된 삶이에요. 모든 삶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삶은 헛되, 해 아래에서 그것은 어땠 거야, 해 아래에서 이것은 어땠 거야,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는 어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 질문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이 질문이죠. 그러면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다면 해 위의 삶은 어떨까 라는 질문이 문득 떠오르게 되는 것이 전도서예요. 이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전도서의 구조와 로마서의 구조를 같이 보기도 해요. 모든 인간, 남녀노소,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나 거지들이나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전도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허무함으로 끌어당겨요. 아니야 너도 어때? 아니야 너도 어때? 너의 권력도, 너의 부도, 너의 명예도 모든 것이 다 헛되라고 다 절망으로 다 데리고 와요. 그 어둠 가운데 마치 로마서처럼 완벽한 절망 가운데, 완벽한 어둠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로 모든 사람들 다 끌고 오는 것처럼 전도서도 그래요. 누구도 예외 없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호흡을 가진 모든 사람들 다 헛돼. 그러나 그 헛된 것은 모든 삶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의 삶이야 라고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해 위의 삶은 어떨까요? 해 위의 삶도 헛될까요? 그런 질문이 전도서 읽다 보면은 갑자기 확 떠오르게 돼 있어요. 구조가 기가 막혀요. 오늘은 이 주제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도대체 그러면 해 위의 삶은 어떤 거라는 건가? 해 위의 삶. 전도서에는 굉장히 유명한 여러 단어들, 개념들, 구절들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심지어 일반 신문에까지도 인용되는 어떤 구절들, 단어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들, 구절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을 골라라. 그렇다면 아마 두 말 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일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그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짧은 8구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신문이나 사설이나 수필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굉장히 널리 퍼진 인용구예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이 8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에 무려 때가 있다, 이 세상에는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라는 말이 무려 29번 반복됩니다. 기가 막히죠. 8절밖에 안 돼요. 8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에 때가 있다라는 말이 무려 29번이나 반복되고 그 때에 14개의 대조가 언급이 됩니다. 그게 뭔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8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에 무려 14개의 대조가 나오고 때가 있다는 말이 무려 29번이나 반복이 돼요. 찢을 때가 있대요. 그러나 꿰맬 때가 있대요. 아파할 때가 있대요. 질병이 올 때가 있대요. 그러나 치유할 때가 있대요. 전쟁할 때가 있대요. 아니요, 그 전쟁이 끝나서 평화할 때가 있대요.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에 지친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질병의 그 눌림 가운데 있는, 그 처절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나을 때가 있어, 치유할 때가 있어 라는 말만큼 그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때가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줘요. 때가 있다. 이 세상에는 모두 때가 있다. 여러분, 올해 여름 덥지 않았었어요? 그 무더운 더위,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더위, 성경은 명확히 말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모든 천하 만사 모든 일에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기대를 갖게 해요? 아니요. 그 기대가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더 큰 소망,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제 내가 곧 날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높게 가질수록 그 절망이 깊어요. 그 소망이 밝을수록 절망이 너무 어두워요. 왠 줄 아세요? 때는 있지만 누구도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소망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자세히 보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고난이? 고난 자체도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이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거 반드시 끝난다, 앞으로 2주 뒤면은 반드시 끝난다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2주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2주만 견디면 돼, 2주만 견디자, 견뎌요. 이를 깨물고 여러분 죽을 불 끄지고 견뎌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 질병, 이 아픔, 이 수치, 이 관계 어려움이 내일 끝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끝나는데.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절도 8절의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소망 같아요. 그러나 정말 따져보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그 때를 몰라. 어떻게 하면 때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때만 알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픈 가운데 있는데, 너무 큰 수치 가운데 있는데, 이 회복의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주시겠지만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때만 알 수 있다면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알아. 내가 할 수 있어.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2장의 말씀처럼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공허함,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손으로 땅을 파는 것이에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습기가 조금 보여요? 겉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파요. 그 인간의 교만함으로 가득한, 그 수많은 말들로 가득한 그 대화가 성경에 있죠. 어떤 성경인지 아시겠어요? 욥기입니다. 욥기 4장부터 7장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 왜 고난당하는지 알아. 그러므로 그 고난 해결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여러분 4장부터 7장에 보면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그 교만한 말들을 쏟아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욥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야, 나는 내

알아. 그래서 그 엘리바스와 빌드가 소발의 모든 말들을 다 막아내요. 아니야, 너 틀렸어. 내가 맞아. 엘리바스가 말하죠. 욥이 대답해요. 그래서 빌다시도 말해요. 욥이 대답해요. 소발이 말해요. 욥이 말해요. 이 사이클이 세 번 돌아갑니다. 4장부터 27장까지. 죽음을 논해요. 생명을 논해요. 고난을 논해요. 4장부터 27장에 보면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논해요. 마치 다 아는 양.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양.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질문해요. 뒷부분에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세요.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 수많은 질문들은 그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첫째, 참 근데 참 욥아, 네가 다 안다고 말했지 않냐? 너 혹시 이거 할 수 있니? 네가 묘성을 끌어당길 수 있니? 네가 악으로 끌어낼 수 있니? 눈을 뭐 할 수 있니? 뭘 할 수 있니? 뭘 할 수 있니?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이 하세요.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욥의 답이 뭐죠? 못해요. 아 그래 못했구나. 그럼 너 이건 아니? 내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이거 어떻게 끄는지 아니?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올 때 너가 어디서는지 아니? 어떻게 아니? 아니? 아니? 그 수많은 질문을 다 쏟아내세요. 욥의 답은 어째 몰라요. 아 그거 모르는구나. 그래 너 이거 해본 적 있니? 이거 해본 적 있니? 해본 적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인간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다 알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그 수많은 교만의 말들이 다 쏟아진 다음에 갑자기 확 조용해져요. 그러고 나서 28장에 하나님의 지혜의 시편이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욥기를 푸는 열쇠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8장을 푸는 것이에요. 한번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28장 12절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도대체 그 지혜만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의 모든 허무함과 고난의 원인과 그 모든 이유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지혜, 내가 그 지혜만 가지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 지혜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어디 가야지만 그 명철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 세계에서는 그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것은 깊은 바닷물이었어요. 깊은 강, 거기는 신의 영역. 아니면은 저 북방에 있는 눈 덮인 산,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차가운 기후에 눈으로 덮여 있는 그 북방 산, 그것은 신만이 거하는 영역. 우리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그런데 막 신이 사는 것처럼 묘사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상이 근거하죠. 그 깊은 물이 말해요. 그 깊은 바다가 말해요. 여기 없어. 나도 몰라. 그럼 누가 알아요? 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 깊은 바다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 강이 모르면 누가 알아? 그러면서 15절은 그 지혜,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그 지혜의 가치가 나와 있어요. 보시겠어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해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15절에도 순금이 나오는데 16절에 오빌의 금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 당시 순금의 개념은 오늘날의 순금과 다르죠. 불과 2, 30년 전만 해도요, 3, 40년 전만 해도요, 금 하면은 14K가 있었어요. 14K. 그것도 금으로 쳤어요. 요즘엔 그거 금으로 잘 안 칠걸요? 아유 그게 무슨 금이야. 24K는 돼야지. 그러나 이 당시는요 불순물이 금에 섞였을 때에 반만 섞여 있어도 그걸 금으로 봤다고요. 그걸 순금으로 봤어요. 근데 그 순금 중에서도 최고의 순금, 불순물이 그래도 가장 많이 빠져있고 그래도 금의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의 대명사가 오빌의 금이에요. 순금보다도 더 좋은. 근데 그 오빌의 금을 다 끌어 모아도 그 지혜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비싸니까. 그럼 도대체 이 지혜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찾는다 할지라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15절부터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 가치가 어떻게 되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산호는 극상품 중에 극상품이에요. 사치품 중에 사치품.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모든 값진 것을 다 끌어모아도 그 지혜를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지혜를 찾는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너무 비싸요. 너무 가치가 나가요.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 다음 기가 막혀요, 이 표현들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어요. 공중의 새에 가려졌어요.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영역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가장 센 힘, 어느 누구도 그 사망 권세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이라도 죽음의 신 못이라는 MOT, 그 못신이에요, 못신. 그 사망도 말해요. 내가 있는 건 들었어. 그래, 있긴 하더라. 근데 난 몰라. 있는 건 확실해요.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내면 그 지혜, 명찰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 귀로는 들었어요. 모든 새들, 왜 새라고 말하냐면은 새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잖아요. 저 높은 곳, 저 깊은 곳, 저 멀리까지 새들은 갈 수 있잖아요. 물고기들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물들의 눈에 가려졌어요. 귀로는 들었어요. 그래, 내가 있다고는 들었어.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모든 생물의 눈에 다 가려졌어요. 중요한 건 이제 23절이죠. 이건 밑줄을 그으시겠습니까? 밑줄을 꼭 그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세요. 모든 생물의 눈에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지혜서는 욥기와 전도서와 시편과 잠언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지혜서의 질문인 것이에요. 아무리 권력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 말하는 그 강력한 존재들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FM 97.5 MHz, 여수 중계소 92.9 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더라, 하나님께 지혜를 묻다, 3일간의 말씀 부흥회 중에 둘째 날 말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다 때가 있나니란 제목의 말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생물의 눈에 가려진 그 지혜,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지혜서는 욥기와 전도서와 시편과 잠언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지혜서의 질문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맥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때에 이 세상에서 말해요. 아, 이 사람 참 능력 있어. 이 사람 참 지혜 있어.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지혜가 사람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어요. 지혜는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책방에 가면은 대부분 그 자기계발서들, 그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사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지혜는 사람 안에 있지 않고 사람 밖에 있으며 그 지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스스로 해결해요. 자신의 모든 지혜를 끌어모읍니다. 경험치를 다 생각해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다 끌어모아서 해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지혜가 나에게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비록,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것을 비록 과거에 해결해 본 적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가면 되게, 아니요, 동기가 다릅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돼서 가는 거랑 시작부터 하나님, 내가 이거 경험해봤습니다. 이거 내가 해결해봤습니다. 내가 이거 길을 압니다. 방법을 압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인맥에서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지혜가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혜의 시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당신은 능력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혹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 그 경성함이 헛된 것이에요. 그 수고가, 내가 밤새도록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모든 파수꾼에서

내가 지켜봤지만 뚫리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바보 같은 것이에요. 넌 그거 하나 해결 못해서 기도하냐? 너는 그딴 거 해결 하나 못해서 맨날 새벽 예배 가냐? 너는 그딴 거 하나 해결할 능력도 없니? 돈도 없니? 너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니? 가야 되니? 기도해야 되니? 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 취급받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거지. 누가 오늘 이 지혜를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되죠?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 능력과 자기 통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 문학에서의 지혜는 한 두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정의는 이런 것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갖추고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하면 돼. 이거 내가 하면 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거 해봤어. 내 능력이 있어.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 내가 계획이 있어. 이거 내가 하면 돼. 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의 시작은 누가 하나님한테 가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터졌어요. 누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주께서 틀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말한다 할지라도 내 나이가 이미 늙었다 할지라도 내 학벌이 미쳐나다 할지라도 내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없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될 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계시겠죠. 누가 이 사람이 되겠느냐? 신약의 용어로 바꾼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기억나세요? 16명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16명. 믿음으로 라는 단어는 비슷해요. 26번 언급돼요. 히브리서 11,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누구도 예외 없이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장 36절 37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게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중요하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전통적으로 라삐들은 저도 친구들 중에 라삐가 있는데 돌로 치는 것은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로 봐요. 예레미야는 많은 말년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 맞아 죽습니다.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40년 이상 죄 안 짓고 딴짓 안 하고 한눈 안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40년 이상을 하나님 섬기며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돌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스도시죠. 끌려가서 이방 땅, 더러운 땅, 애굽에서 돌 맞아 죽어요. 톱으로 켜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사야라고 말하죠. 이사야는 그 노년에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일으켰던 모든 종교계를 한 번에 다 뒤집어버려요. 한 번에 모든 악을 아버지가 다 뒤집어 엎어서 없앴는데 아니요, 므낫세가 그 이전의 모든 악까지 우상까지도 다 끌어들여요.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그때 그 노구를 가지고 있었던 그 노인네 이사야가 그 어린 므낫세에게 말해요. 왕이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어린 므낫세가 말하죠.

저 놈이 미쳤구나. 저 죽이자. 저 사냥개를 풀어서 몹니다. 그 이사야가 그 노구를 이끌고 정원으로 도망쳐요. 수풀로. 개들이 되려니까 당황해서 이렇게 있다가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그 이사야의 눈에 한 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의 속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빈 나무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근데 개가 그걸 모르겠어요. 사냥개인데. 여러분, 그 나무 빙빙 돌면서 찢어요. 알죠? 근데 므낫세가 말해요. 모른 척하고. 저 나무 참 좋다. 저 나무 참 좋네. 톱까지 와라. 저 나무를 베어 내 왕궁에 심으마.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나무에 끼인 채로 톱에 쓸려 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자기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과 지혜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세요. 마치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 같아요. 이렇게 넥타이도 좀 이렇게 고쳐매시고,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들어봐. 니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니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누가 여기서 바라니? 누가 여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니? 누가 여기서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누가 나를 의지할 수 있니? 못해. 하나님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어.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자기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으면 아이 못 낳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못 낳는 거예요. 그때에도 믿음이 약화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어저께 기억나세요? cling to it, 매달리는 거예요. 절벽에 매달리는 것처럼 내가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그것처럼 하는 게 매달리는 사람. 성경 그 사람을 지혜롭다 말하는 거지.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하고 그 사람을 신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억해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어요. 쉼표입니다. 17번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만일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혹시 여기 있나? 17번째 사람이 있나? 라고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이 말이에요. 여긴 없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 있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네. 나를 바라는 사람이 있네. 나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네. 그의 삶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며 신뢰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에요. 누가 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편 34편에 말씀하죠. 시편에서 수도 없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잠깐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0장.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먼저 본 다음에 계속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사야 40장 건너뛰면서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읽으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1015쪽쯤에 있어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읽을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돌을 보여주었냐. 잘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것이에요.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1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 한번 넘어볼까요?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갖는 것이에요. 다른 우상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28절부터 보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기가 막히죠, 이 다음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다음은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될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거래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바라며 의지하며 앙망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학벌이 기가 막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칠까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브라질은 가보셨죠? 아마존 안 가보셨어요? 꽤 오래전에 제가 브라질 그 2세들 대상으로 구약성경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소가 아마존이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마존 하면은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막 뱀이 나고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전 잘 못 죽여요. 벌레도, 벌레 잘 못 죽여요. 제 아내가 다 죽이지. 제가 잘 못해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 왜 하필이면 또 집회가 또 아마존이야. 근데 가는 건 웬걸요. 막 집도 그 오두막처럼 허름한데, 실화에 실화. 제가 첫날 가서 이제 강사방이라고 누웠는데 불을 껐어요. 근데 갑자기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서 봤더니 거짓말 전혀 안 하고 이 주먹만한 바퀴벌레 비스무리한 다리 여러 개 달린 게 이게 벽을 끼워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는 신문으로 말아서 때리면 안 된다. 신문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잡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잡지를 가져와서 제가 어떻게 찬 다음에 지웅할 수 있어? 지웅할 수 있어? 이제 제가 제 수석의 체면을 건 다음에 정말 온 힘을 다져서요 제가 빡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벌레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다시 봤더니 없어졌어요. 다리만 몇 개 놔두고. 저 그날 밤 못 잤어요. 이만한 게 어떻게 막 한숨도 못 자고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참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뱀 없어요. 사람 사는 데는 안 나타나요. 막 이런 거 안 나타나. 근데 그게 이제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지. 막 이렇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목요일 날 이제 오전에 강의하다가 잠깐 브레이크 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쉬는데, 저는요 아마존은 기회 있으면 꼭 한번 가세요. 밀림에 저는 녹색을 안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녹색이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기가 막 연두색, 초록색, 짙은 녹색, 옅은 녹색, 그 녹색만 20, 30가지가 되는데 거기 빛이 들어오는데 와, 기가 막혀요. 그 찬란함이 한 가지 색인데 이렇게 아름답나? 거기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중심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뭉치는 다음에 하늘을 봤더니, 거짓말 전혀 안 하고 실화예요, 제 머리 위로 2, 3미터 되는 머리 위로요 날개가 2, 3미터 되는 독수리가 떴어요. 독수리가. 근데 그게 갑자기 제 머리에 떠서 제가 어두워지고 있어야 되겠으면 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딱 앉더라고요. 저를 딱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였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학습이 됐잖아요. 그건 마주보면 안 되지. 그 나쁜 거지. 그래서 내가 고개를 숙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서 나무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몰래 봤죠. 왜냐면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그 옛날에 자연농원 있었거든요.

저는 독수리는 지금까지 살아생전에 요만한 독수리. 그냥 귀여운, 귀여운 독수리. 막 요만한 독수리. 그게 다예요. 내가 무슨 수로 그만한 독수리, 진짜 야생 독수리를 맡겼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그 독수리가 앞에 앉았는데, 이거 이런 구경을 왜 놓쳐요? 그래서 제가 나무 뒤에 가서 이렇게 숨겨봤어요. 그랬더니 그 독수리도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재미없는지 이제 자기를 따르는 거 하더라고요. 자, 잠깐만. 제가 잠깐만 정확히 말할게요. 저는 새에 대해서 완전 무매한이에요. 어떤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독수리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만 말할게요. 모르겠어요. 그 모든 독수리는 아마 그러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는 종류가 있는지 아니면 개가 미쳐서 개만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날개가 2, 3m 되는 거대한 독수리가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지 아세요? 못 칩니다. 못 쳐요 이거. 땅에 닿아요. 뭐 이거 안 돼요. 날개를 접습니다. 저 뭐야? 저 왜 접어? 왜 접어? 저 왜 접지? 날개를 접고 독수리가요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아요. 저 뭐야? 이사돌아야 뭐야? 쟤 왜 돌아? 왜 돌아? 아니요, 계속 돌아요.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더니 때가 됐을 때에 갑자기 날개를 쫙 펴요. 그리고 배가 거의 땅에 닿고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아요. 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날개를 좀 더 해요. 바람이 더 일어. 어떻게 하냐면 낙엽이 더 들썩들썩거려요. 들썩됐어.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날개를 독수리 한번 팍 칩니다. 그럼 100m 상공을 한 번에 쫙 올라가요. 그게 독수리 날개 치는 힘이에요. 참새 아니에요, 참새. 참새 막 해야지, 100번 막 해야지, 막 20cm 딱 올라가지. 그게 아니라, 독수리! 빡! 빡!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대답해보세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의뢰함으로 매달림으로 나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사람. 여기는 악망이라고 했는데 아마 영어 성경에 웨이터 펀더를 이렇게 기다리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구약 성경을 지혜라 말하는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 말씀 암송하세요. 그 안에 아마 예수 아니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헤매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암기하는 사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영 쌓이는 뒷골목에 내 기쁨 없습니다. 절대 찾아헤매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그 기쁨, 그 만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을 좀 구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저께 기억나세요 혹시? 그 마태복음 제가 5장 마지막 부분에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5장 8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함의 뜻을 기억하시겠어요? 푸토코스. 두 가지였죠? 거지의 절박함.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절박함. 절실함.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 참 복돼. 나에게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거지처럼 매달리고 절박함으로 가는 사람, 그 갈급함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참 복돼. 오늘 그 복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실래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이 우리의 그냥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찬양 부르세요. 하나님에게 들려드리세요. 내 기도를 생각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아멘.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앙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하나님께 지혜를 묻다 3일간의 말씀 부흥회 오늘 둘째 날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내일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의 뜰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제일 처음에 발 뚫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순천 엘림 교회 양하린 학생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미감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모세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해요. 여기서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떼어내는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이 참 특별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고 해요. 우리는 11조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그저 손해본다는 생각부터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누리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떼어놓으면서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시구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라고 합니다. 한번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지요. 돈 문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가지고 가야 할 소산이 너무 많으면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드리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형식을 요구하며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고 해요. 소나 양도 사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준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결론은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요. 내가 움켜쥐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나눌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누리는 훈련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소득과 재산, 자녀와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진심으로 인정합니까? 주의 복을 받으려면 둘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레위인을 말씀하실까요?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까닭이지요. 그렇게 백성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을 보면 3년마다 드리는 또 다른 11조가 나옵니다. 이 11조는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객은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이며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0: 그리고 단순히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9절을 보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해요. 배고픔만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여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11조의 완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나눌게요가 입에 배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나누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넘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이에요.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범사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배부르게 해야 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나는 받을 사람에게만 잘합니까?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까? 11조를 드리기 아까워한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나누겠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11조를 내는 게 아까웠어요. 가끔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나는 교회에서 하는 게 많으니까 굳이 11조까지는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수많은 날짜 중 이날 이 본문 을 제게 주셔서 묵상 간증을 쓰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저의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했어요. 11조를 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 주신 귀한 명령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유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주변의 힘든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보는 적용부터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침에 가족과 함께 큐티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겠습니다. 짜증나고 화날 때 잘 참아보는 감정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감정의 11조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꼭 그렇게 적용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돈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억지로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범사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 힘으로 벌고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며 움켜쥐고 살 때가 많습니다. 드리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고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더 많이 쌓으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0: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늘릴 시간은 여수 세종원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51절, 그리고 8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18번째 시간 교회 씨앗이 된 순교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도 오히려 성을 내는 거죠. 당당하게 소리를 치거나 상대방을 나무라는 경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어이없는 상황을 비판할 때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적반하장의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신호를 잘 지키면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답답해합니다. 새벽이나 인적이 뜸한 곳에서 신호를 지키고 서 있으면 옆으로 쌩쌩 차들이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차창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내 길을 막았다는 거죠. 법을 어긴 사람이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많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적반하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헌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율법을 고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똑같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이 스데반을 기소한 이유입니다.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7장 1절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 혹은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관통하는 장엄한 복음 설교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서부터 모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의 역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펼쳐진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성경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그 땅에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면 다 아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설교를 통해서 짚어주고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스데반이 말합니다. 그야말로 배도의 길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는 설교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고소한 이들의 심각한 죄악상을 지적합니다. 무고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어긴 자들이 참으로 무고한 스데반을 고소하는 적반하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긴 패역한 조상들과 다르지 않은 불순종의 세대라는 것을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제시합니다. 우선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51절인데요. 우리 51절 함께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주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를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그야말로 치욕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없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년 다윗도 거인 골리앗을 만나서 그런 말을 했죠.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할례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할례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근사한 종교 관습을 지키고 있지만 마음이나 영으로는 하나님께 닫혀 있었습니다. 진리를 행하기는커녕 듣는 것조차 하지 않는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조금도 변하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꼬집어 말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하는 공회원들이 얼마나 심각한 율법 파괴자들인지를 예리하고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바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인 살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역사라는 것은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를 가졌다는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라고 자처하는데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것처럼 모순이 없는 거죠. 그처럼 그들의 역사가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들의 역사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미 설교를 통해서 그 반역의 역사를 훑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을 박해하고 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구덩이에 버렸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걸핏하면 선지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손바닥 뒤집듯이 배반과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백성들이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그들은 이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배교의 길을 간 것이죠.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의롭게 살아라 라고 호소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이들의 악행은 멈추지 않고 급기야는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잡아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배신하다 이런 말입니다.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신한 자요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를 배반한 자들이 메시아를 전하는 자를 고소하는, 그래서 법정에 세우는 적반하장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주셨다, 이런 사상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배우고 율법을 배울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것은 사도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한 말입니다. 사도바울 역시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유대인들의 사상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평생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공부한 바울에게는 매우 익숙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천사를 통해 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왜 스데반이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나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 형제 중에서 일어날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율법으로 분명한 말씀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패역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이처럼 적나라하게 죄를 지적받고 드러내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고 고치면, 태도를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성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찔림을 받고 마음과 태도를 고치면 좋겠지만 그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을 둘러싼 군중들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56절, 57절, 58절 세 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주님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간증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격분한 거죠. 그리고는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반역과 신성 모독으로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성 밖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과 복음의 배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법정에 세워진 스데반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기회를 자기 변론이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당차게 전하는 설교의 기회로 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을 던지는 자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용서를 멈추지 않는 이 스데반의 의연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성도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불신앙의 관성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시종일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을 반역하는 불순종의 역사는 그들의 미래를 꿀꺽 삼키는 파멸의 입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이 말은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대해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고 받들어 숭배했습니다.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경배하는 일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의 가르침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고치고 바꾸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복음의 은혜와 기쁨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관성을 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들을 때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는 것처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격분하고 그리고 귀를 틀어막았어요. 우리 중에는 나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마음이 불편해도 나는 그 정도로 격분하거나 귀틀막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을 공격하고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이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조용한 불신앙도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조용히 마음과 귀를 막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말씀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죠. 겉으로는 매우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진 것 같지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은혜의 반역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관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죄는 미워하지만 치열하게 십자가의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0절인데요.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닮았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거역한 자기 민족, 자기 형제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지적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마음속에 담긴 진심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란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주님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경고와 용서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 경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는 지적하고 경고하지만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용서를 치열하게 실천하다가 끝끝내는 순교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토록 초연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마지막까지 용서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환하게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 너머를 내다보기 때문에 지상에서 벌어진 원한 같은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속한 감정이나 원한에 자기의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거부하지 않아요.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사납게 공격을 받고 상해를 당하면 마음속에 보복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 것이죠. 당하면 당한 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보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보복의 방식만으로는 우리의 감정의 상함을, 갈증을 완전히 풀어내고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은 별일도 아닌 일에 격분하고 너무 쉽게 살인을 자행하는 처참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십자가의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십자가의 용서를 치열하게 실천하라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일이 세상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용서는 복음을 위한 순교입니다.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죽어간 스데반의 순교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 순교가 바로 승리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구경하던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서 저기 사마리아와 이방 민족들에게 더욱 빠르게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흘린 그 피를, 그 순교의 피를 교회의 씨앗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희생의 피로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0: 복음의 경종을 울리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개인과 가정에게도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용서를 치열하게 실천하는 바로 그 삶이 순교적인 삶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치열하게 순종하는 순교적 삶이 있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요수세중앙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요수세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광양 구약교회 조선영 사모입니다. 기막힌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수없이 많이 있죠. 너무 강한 자기 중심성이 그중 하나일 것이고, 너무 강한 이기심이 또 그중 하나일 것이고, 강한 욕심이 또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1등 공신인 것입니다. 소통을 가로막고 대화가 어려워지고 교묘하게 이용당하고 이용하고 삶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들임에도 그 죄의식조차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 높이에 맞추어서 계속 하시는 일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도우시고 거룩하게 돌보시며 참사랑의 삶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죠. 9월 1일 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해주세요. 목사님과 사연 나누시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면 긴급,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쓰시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수 서등리교회 서생석 목사님 모시고 소망의 기도 함께 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이고요. 이계영 씨가 노래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0: 보금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수 서등리교회 서생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사모님.
0: 어느덧 9월입니다.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0: 네. 목사님 혹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1: 예.
0: 하나님께서 혹시 받은 뭐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1: 아, 예.
0: 네.
1: 늘올 때마다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잠깐
0: 네.
1: 나누면 우리의 삶에는 때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눈물이 있어요. 정말 몸에 아픔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는데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34편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0: 아멘.
1: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튼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될수 있기 때문에
0: 아멘.
1: 이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아무튼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기도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둡지만 내일은 빛이 올 것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밤은 깊을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이 소망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네.
0: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번에 네팔에 티베트에 너무나 무서운 대홍수가 났잖아요.
1: 그렇죠.
0: 하나님께서 그곳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러운 대홍수로 네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간 안에 무서운 죄성은 바로 욕심이고 자기 중심의 사고인데 오늘 사모님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 궁휼히 여기시고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오늘도 이 전남 극동방송 이 소망 기도를 좀 축복하시고 사연마다 하나님 기도하의 그 역사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0: 아멘.
1: 제가 간구하는 것은 네팔 이 티베트 지역에 대홍수가 나서 참 많은 분들이 아픔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나라 지역,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실종자 이런 상황에 아직 찾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일이 잘 풀려지게 하시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도 주시고 또 네팔 이 나라가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다시금 굳게 일어서고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한편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네팔 모든 국민들을 향한 온 세계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돌보는 그러한 계기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이
0: 아멘.
1: 아픔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계기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른 전남 곡동방송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올라온 사연마다 소개될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붙드시고 우리 선제 피디님을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5466분님의 사연입니다. 문자로 올려주셨네요.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모두 10시에 모여 앉아 기도를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었는데 제가 뭔가 뭘 잘못했는지 소문만 무성하게 좋고 원하는 모두 이사가고 이제 20

0: 20명, 어린이집에, 20명이던 어린이집에 5명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폐원이 맞는 건지, 바깥에 주인님이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이라고 현판에 써 있는데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낙심되고,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요. 소문만 무성하게 좋았대요. 자기 어린이집, 자기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목사님. 그런데 소문은 무성하게 좋았는데, 그냥 실속이 없었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워낙에 모두 이사를 가버리고, 이제 5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아,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0: 네.
1: 계속 운영해야 할지 폐원을 해야 할지.
0: 그렇죠. 이게 참, 너무나 이분은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1: 그러니까
0: 상황에서.
1: 이런 상황이 힘들 것 같고, 분명히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사업을 이 일을 시작했는데, 아, 이런 기로가 있는데, 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이 상황과 이 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는 길을 여시리라 믿어요.
0: 아멘.
1: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5466에게 또이 모든 일하신 분들에게 저는 역사하실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면 길이 하나하나 열리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첫 사연 5466님, 아, 참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폐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의 기로에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5466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처음 마음을 주시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깊게 묻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어려울 때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반드시 이분에게 길을 방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따를 때에 반드시 길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 하나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는 귀한 5466님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서는 귀한 사업장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당신의 선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어려움에 있을 때 깊이 고민하시고 그러다 보면 분명한 또 새로운 빛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1: 아멘.
0: 다음 사연 나누겠습니다. 익명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저는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남편이 소송을 했고 다음 주에 법원 가서 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주셨는데요. 이분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1: 소송까지 이렇게 가게 됐고,
0: 네.
1: 조정을 받는 단계까지 가게 됐는데,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익명을 올려주셨네요. 아, 이 과정이 얼마나 두 분에게 힘들었겠습니까, 사모님?
0: 그렇죠. 부부
1: 여기.
0: 관계는 단순한 어떤 관계로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1: 그렇죠.
0: 멀티, 종합적인 어떤 총체적인 어떤 것들이 다 결합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네.
1: 근데 이제 조정을 받는 단계에서 또 특별한 은혜가 이 마음으로 서로가 자신을 또 살펴서 이렇게 길이 또 열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아무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저는 우연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익명을 올리신 분이 먼저 좀잘 자신을 좀 보시고 또 남편도 궁일이 여기는

0: 마음이 있어서 그냥 헤어진 것보다 우리가 한 마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소식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익명을 올린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순간순간들이었습니까?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도 그리고 기도도 간구도 많은 시간도 소비했을 줄 아는데, 하나님 위기로 이 된 상황에 이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법적으로는 소송이 되고 법 조정을 받는 이런 단계에 있지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은 우연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또 거룩한 하나님 뜻이고 마음인 줄 믿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에 하나님 이들이 이혼보다는 이혼의 그 여파, 이혼의 결과가 주는 그 파급 효과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참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놀라운 서로를 존귀 여기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혼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이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서로를 궁리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지적하고 하나님 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 네.
0: 하나님 이 가정을 복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위기가 정말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 네.
0: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 네.
0: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관계가 나빠졌을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은 자기 상처를 얼마나 제대로 바르게 잘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8593번님의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염치 없지만 남편의 폐섬유증으로 기침이 너무 심하여 너무나 힘들합니다. 받은 은혜에 갚을 길 없지만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0: 아내가 남편을 위한 기도이네요.
1: 네.
0: 참 남편이 기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1: 그렇죠. 너무 안타까우셨을.
0: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 기도를 주셨고.
1: 네.
0: 또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분신 같고요. 아무튼 남편의 그 아픔이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의인이 부르짖을 때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들의 환난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8594님이 지금 사랑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남편이 수없이 기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예수고 예수 힘쓰는 가운데 오늘 이 기도 사연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그 아픔을 아내의 그 따뜻한 마음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남편의 그 아픔이 치료의 길, 또 회복의 길을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 고쳐주신다 할 때 이 고쳐심의 역사가 유다에게 발휘됨을 믿습니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남편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바로 구사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남편이 아플 때 아내는 더 궁휼의 마음으로 남편을 위로하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합하여 하는 기도가 더욱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으신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뻐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0: 헤아림, 이해, 공감, 배려, 소통, 나눔, 존중 이러한 성품들이 원만한 인간관계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자기중심성, 이기심, 탐욕 이와 같은 죄들은 원만한 인간관계에 필요한 소중한 성품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행을 불러오는 것들입니다. 이어지는 기도사연입니다. 익명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 위기, 금전적, 아이들이 사춘기로 인해 너무 힘들고요.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도 안 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에서 나가질 못하겠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하셔서 무기력 그 자체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0: 네.
1: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0: 네.
1: 심지어 집에도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0: 네.
1: 이것이 단순간에 이루어진 거 아니고 그동안 누적된 그런 삶의 아픔인 것 같은데.
0: 네.

0: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신 은혜는 우리 익명을 올리신 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기성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귀함을 좀 먼저 보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위기 가운데 나를 좀 존재케 하시고 또 위기 가운데 있음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한번 자신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차츰차츰 또 남편도 또 아이들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무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우리 익명 오신 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1: 아멘.
0: 그러하신 하나님 참으로 임명을 올리신 분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집에서 나가지는 못하는 이런 삶의 우액이 무너진 상황 이 상황 속에 있는 또 특별히 이혼이기까지 이런 빠져있는 이분을 먼저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의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래도 소망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그 올린 이 사인을 올린 그 믿음 위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분의 삶의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의욕이 되시고 문이 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먼저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1: 아멘.
0: 자신과 하나님과 회복될 때에 또 남편과의 관계도 그리고 이 가정의 위기 관계도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인생의 짐을 수로 주지 않고 그 짐을 다 주께 맡기는 그 믿음 안에 새로운 일이 새로운 길이 새로운 삶이 이분에게 시작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1: 아,
0: 우리
1: 네.
0: 하나님 귀한 은혜가 신앙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또 기쁘신 은혜가 함께하신 은혜가 이분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
0: 감사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집에 계시는 동안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들어보시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0: 예.
1: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의욕적인 게 신랄처럼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붙잡고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도 갈 수 있어지게 될 거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라는 말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만을 저희는 바랄 뿐입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사연을 주셨는데요.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지금껏 혼자 지내시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예배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가운데 계시지만 갈렙과 같이 주님을 섬기시고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구원의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이 아버님도 정말 힘든 인생을 사셨다는 게 조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익명을 올리셨네요.
1: 네.
0: 이러셨는데 아버님을 먼저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어요.
1: 네.
0: 아내를 먼저
1: 아멘.
0: 떠난 보낸 후에도
1: 네.
0: 이렇게 굳건하게 믿음으로 사시고 또 아버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딸이 이렇게 딸이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무튼 사연을 올려주신 그 마음도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도 제목대로 우리 아버님 갈렙같이 참 노후에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익명 올리신 분 참으로 아버님을 위한 간구 기도 제목입니다. 참 어머니를 먼저 떠나 보냈지만 지금까지 17년 동안 또 이렇게 살아오게 하시고 또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자녀의 기도가 이 갈렙같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다 했는데 정말 우리 아버님에게 갈렙같은

0: 믿음, 정말 노후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했던 그 갈렙처럼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더해 갈수록 정말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구원의 삶이 잘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버님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 거룩한 천국을 바라보는 굳건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당신의 선하신 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힘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님께.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 네, 8053번님의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친정엄마가 내 동맥요로 진단받고 의사마다 다르게 말씀하셔서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1년마다 검사하며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엄마가 하지 불안증 후군과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불면증 꼭 치료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 말이 참 중요한데 의사마다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을까요? 목사님?
0: 그런 부분도 있겠죠.
1: 네.
0: 의사 진단이 다를 때 환자 입장에서는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1: 그렇죠.
0: 그러나 네. 의사의 마음이 이 어머니를 더 좋은 길로 좋은 치료의 길로 이끌어주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1년마다 검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검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1: 네, 아,
0: 그
1: 네.
0: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이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1: 아멘.
0: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치료 받고요. 믿음으로 강건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8054님 아, 참 부모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에 참으로 오늘 기도 좀 올렸습니다. 우리 친정엄마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1년마다 검사 받음으로 하나님 치료의 길을 열어가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염려치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어머니를 위한 간구 중 가운데 불면증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이 불면증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길이 주신 은혜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귀한 어머니 마음속에 가득할 때 일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은혜를 주어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8054님은 은혜를 주시고 늘 가정과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되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기쁨의 평강이 이분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당신의 선하신 일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건강을 회복하고 지키시려면 기본적으로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잘 주무시게 되는 은혜가 꼭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1: 네. 네, 이어지는 사연 2802번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이 9월 10일 날 초밥집을 개업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마음속에 불안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요. 사람에게 기대고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께 기대어 나갈 수 있는 삶과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뭔가를 처음 시작하고 또 개업하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하셨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잘 될지 잘 안 될지 그러면 또 얼마나 힘들어질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0: 네. 그럼에도 또 이 하나님의 우연은 없는 거니까요. 이 초밥집을
1: 네.
0: 개업하게 하는 그만큼 준비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기에
1: 네.
0: 참으로 하나님께서 길이 잘 열어주시라 믿고 소망 중에

0: 든든히 서는 귀한 가정 또 귀한 사업장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2802님이 사랑 남편이 9월 12일 날 이 초밥집을 개업하는 일, 얼마나 이 일을 놓고 준비하고 예수고 노력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초밥집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이 개업 시작부터 개업의 과정 모든 결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사업장이 발전,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업장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남편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소망 중에 나가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믿음의 생각으로 나가게 하시되 기대감과 소망감으로 나가는 이 남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는 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업장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내의 기도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사업장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란 결실이 이어지는 복된 사업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선하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사연을 나누고 기도하는 동안 소망의 기도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수 서덕리 교회 서생석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 고맙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신 줄 믿고요. 모든 기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사랑하는 애청자 가족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얼마나 고결합니까? 이 고결한 이름이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고략교회 조선영 사모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0: 수준 높은 찬양을 삼아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2: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문했고

0: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일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지역 성시아를 위한 종회의 기도. 오늘은 예수인교회 박종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남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복음이 들어온 지역이 오니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협력하고 한마음 되어서 이 땅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 일으켜주시고, 무너진 환경도 무너진 경제도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좋은 환경과 자연들을 훼손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다시 한번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전남 지역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와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0: 경제와 환경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입니다. 1902년 서해 어청도 해상에서 순직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일본 관보를 통해 침몰선의 새로운 좌표도 공개됐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에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추모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당초 연구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탑승했던 구마가와마루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출항 직후 악천후로 회항해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 번역을 위해 이동하던 중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한국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앞선 30일 세미나에서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 통보에 실린 북위 36도 9분 30초, 동경 125도 55분이라는 새로운 침몰 좌표가 공개됐습니다. 학계는 새로 공개된 좌표와 기존 제보 지점 사이의 12km 거리에 대해 사고 당시 남서쪽으로 흐르던 낙조류의 영향을 검토해 침몰선의 정확한 위치를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1955년 세계교회협의회의 지원과 국내외 청년들의 건축 봉사로 시작된 경북대학교 기독학생회관이 이제 초교파적인 후원에 힘입어 글로벌 기독센터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경북대 기독학생회관은 농촌 출신 기독학생들의 기숙사이자 신앙훈련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1970년대 철거 위기 속에서도 지역 15개 교회와 기독교수들의 모금으로 재건된 바 있습니다. 올해 말 새로 개관할 글로벌 기독센터 프로젝트에는 대구 지역 51개 교회와 기관, 351명의 동문과 교수가 참여해 27억 3천만 원의 헌금을 모아 기존 건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교회 사학자인 김흥수 목원대 명예교수는 이번 재건에 대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청년 지도력을 육성해온 유산을 잇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최근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 비전센터에서 2016 한국기독교 저작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박람회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 해외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가 참가해 50여 개 출판사의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4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됐습니다. 하퍼콜린스의 찰리 로빈슨 부장은 한국을 신앙도서의 시장성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했고 국내 중소출판사들도 해외 출판사와의 직접 교류 기회를 반겼습니다. 박종태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은 검증된 해외 양서가 잘 소개돼 성도와 목회자의 신앙 성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 의정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30일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백서 출판 기념 및 준비위원회 해단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92쪽 분량의 백서에는 지난 5월 17일 윌 그레이엄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300여 개 교회가 협력한 전도대회의 2년여 준비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백서에는 100만 시간 기도 운동과 300일 릴레이 금식 기도, 복음 상담사 교육, 결신자 후속 양육 등 연합전도대회 실무 자료가 수록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백서 판매 수익금을 의정부시 기독교연합회에 전달해 지역 영적 부흥과 작은 교회 지원 등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에게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쪼개기 후원 그리고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며 교단 자금력을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종교와 정치의 부당한

0: 결탁을 비판했으며 통일교 측 변호인단은 국민께 사과하면서도 한 총재의 불법 승인 혐의를 부인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32도, 광양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돈이 없는 당신에게는 젊음이 있다. 젊음이 없는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당신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다. 절친한 친구가 없는 당신에게는 뛰어난 가창력이 있다. 뛰어난 가창력이 없는 당신에게는 재치 있는 입담이 있다. 재치 있는 입담이 없는 당신에게는 덩달아 웃게 되는 미소가 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이 공평한 이유 가운데 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긍정하시지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전부를 가지신 능력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여유로움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한 행복한 하루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쌓아두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미 행하신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마름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넘치시며 우리에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셔서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한없는 은혜의 극치, 그 무한함을 장차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더 먼저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편안할 때뿐 아니라 큰 사고와 위기 가운데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커다란 역설입니다. 만일 이런 내용을 이론처럼 여긴다면 그 사람은 현실은 보아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이 장막,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감추셔서 사람들의 꾀와 말다툼에서 보호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서 견고한 성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견고한 성 안에 있는 것처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심으로 그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방에는 두려움이 여전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의 첫날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사진 찍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포즈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통은 손가락으로 V 표시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 V 표시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V를 만들거나 또 손을 턱에 대는 포즈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인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손짓 하나도 표현의 방법이 된 거죠. 다만 아무 데서나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외부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서 주로 친한 친구들끼리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V 표시로 사진을 찍거나 이 손을 손바닥을 턱에 괴고 꽃받침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죠. 와중에 또 흥미로운 건 북한 당국이 만든 영상에서도 엄지를

치켜 올리는 흔히 말하는 엄지척이라는 포즈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건데요.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손짓으로도 손짓으로나마 자신을 표현하고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의 다음 세대가 작은 몸짓 하나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목청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해 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익산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아자아자를 외칩니다 하셨던 5879님의 문자처럼, 서천에서 듣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8845님의 문자처럼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함께합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가서 마음과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충남 부여군 외산면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천안의 교회에서도 북한 선교팀 여모교회 북한 선교팀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오해피데이에서 나누는 극동방송에서 나누는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평택은 지금 번개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오후라고 하시면서 누군가에겐 반가운 비지만 또 누군가에겐 빗길이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주님,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문 땅에 단비가 되기를, 그리고 큰 피해가 없기를, 비피해가 없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9694님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조금 전 이 한 줄로 함께 해주신 기도합니다라고 함께 해주신 9694님께 오늘의 첫 번째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리고요. 출석 인사 선물 외에도 우리 한뼘 차이로 함께하고 있죠. 한뼘 차이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화요일인 오늘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 찬송, 축하 사연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기다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먼저는 한뼘 차이 퀴즈 이어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도 함께 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말투나 옷차림뿐만이 아니라 작은 몸짓, 꾸미는 방식까지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엄지척이죠.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중에 단속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단속 대상이고요. 한 가지는 단속 대상이 아닌 행동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기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 오답인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한 주 동안 이걸로 한 뼘 차이를 냈던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그 선안에서 북한 선교팀 화이팅을 외쳐주셨던 분 계시죠? 바로 정답을 어떻게 첫 번째로 맞춰주셨어요. 2523님. 그러면 한뼘 차이의 첫 번째 선물로 함께 하도록 하고요. 북한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것, 그리고 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단어들 이런 걸 사용하는 거를 단속하고 있죠. 외모를 가꾸는 것 중에서는 향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보통은 화장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이곳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향수, 선크림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일산입니다. 배고프네요 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우리 정답까지 잘 도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아닌 것 같긴 한데, 다 단속의 대상인 것 같긴 한데, 정답이 3번인가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오셨네요. 이유를 떠나서 다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단속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속하는 게 두 가지예요. 단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그 형제가 아닌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것들이 그들에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면서 0360님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일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특히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함이 억압받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땅, 북한 땅에 대해 오늘도 한 뼘 한 뼘 알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OEP대회 끝나는 시간까지 출석 인사 그리고 한 뼘 차의 퀴즈 정답까지 기다릴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0: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겨루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1: 어.
0: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1: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라디오의 그 채널에 납땜을 하기 직전까지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중학생, 그러니까 10대 때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아버지께서 바다에 이제
0: 네,
1: 고개를 잡으러 나가셨다가 거기서 들으신 뭐 어떤 내용이 있으셨겠죠, 극동방송에 대한.
0: 네, 매일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셨는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나보고는 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 근데 혼자 나가셨던 건 아니시죠?
0: 아니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었죠.
1: 그렇게 돌아오셔서 돌연 라디오를 이렇게 납땜하시고
0: 네, 그 듣지 못하게
1: 이후로 못 들으시고
0: 네.
1: 그리고 27살쯤에 러시아로 다시 제3국으로 다시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0: 네.
1: 외화벌이를 위해서.
0: 네.
1: 근데 그러면 자유가 조금 생기셨잖아요.
0: 네, 그렇죠.
1: 해외에서는 휴대폰을 구하는 것도 비교적 쉽고 라디오나 외부 정보, 외부 매체를 접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 그때 혹시 조금 더 접하지 않으셨을까? 뭐 영상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하잖아요.
0: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 또 주재국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폰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또 그것을 보는 나는 너무 신기했고
1: 네.
0: 용어도 볼 수 있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넷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거 봐라 하고 보내주는데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또 다른 외국인이.
0: 네 맞아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너의 손전화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지? 라고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빌려다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 검색창에 뭐 이렇게 조선이라고 치고 뭐 북한이라고 치니까 이제 북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뭐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 휴대폰을 몰래 구입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네.
1: 근데 방에 혼자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0: 네.
1: 같이 방에 사는 분한테는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0: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새 것에 민감한 건 나뿐이 아니라 네, 그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라서
1: 네.
0: 마지막에 다 같이 봤어요. 그냥 각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제 그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아니면 북한 분들이 한국에 종착 생활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올 때 그 가정마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가정가정마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직접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1: 네.
0: 나하고 같은 고향에서 온 분들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제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런 말이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0: 그때부터 이제 확 돌았는데 여러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진짜 있다면 한번 내가 그때 그 비올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때문에 에이 아니겠지 하고 부인을 계속 했습니다. 부인의 연속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네.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계속 나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의 결과가 탈북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저들처럼 나도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마당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이 탈북 길에 오르기까지도 접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탐색하고 이렇게 찾고 연결하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그 결단의 과정이 힘들었고 일단 결단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갈지 방법론을 찾아보다가 그 저는 이제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네,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아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드라마 이런 걸 보지 않고 사실 난민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난민법, 유엔 네. 이런 걸 찾아가지고 유엔의 난민법 공부하다가 아 변호사라는 걸 또 알아가지고 이제 드라마에 변호사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유엔 변호사로 직접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탈북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유엔에 찾아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1: 같이요?
0: 네. 근데 사실 권한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네. 저가 없어진 걸 알고 많은 뭐 북한 보위부 마피아 이런 것을 추격했고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엔에서 제공해 준 어떤 수용소에 갔는데 탁 들어가니까 그 성경책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 뭐지?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여기 안기부 작전에 속아서 들어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근데 거기 먼저 탈북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 이건 안심하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갖다 놓은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이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아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1: 아 네. 남미 수용소에서요.
0: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근데 사실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에 살아 있는 사람들한테 속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1: 네.
0: 네 부인을 하다가, 그 난민 수용소가 탈로가 났어요. 탈로가 나서, 차량이 한 4대 정도. 북한 보위부 마피아가 이제 쫙 이제 포위가 이렇게 떨어서, 예, 급하게 자동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앞에 이렇게 보위부가 차가 딱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뒤에도 또 이제 그 마피아 차가 탁 오고 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려 있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칼을 쥐고 있었어요. 네, 언제든지 자결하고 죽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때 문득 선교사님이 항상 그 설교 시간에 하던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뭐 설교 얘기는 다 생각이 그냥 기둥으로 들어서 많이 생각이 안 났는데 뭐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살려달라고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양 마지막인데 한번 하나님께 내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두 손 딱 모으고 하나님이 진짜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 평생 하나님을 믿을게요라고 했는데 그리고 문을 떴는데 거짓말같이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길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얘기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0: 네, 어디 갈까? 다 탈려나시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들과 어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수소문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목사님네 집에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됐어요. 네. 거기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죠. 뭐,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1: 네.
0: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된 계기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1: 그쵸,
0: 근데
1: 5년 전이면
0: 맞아요.
1: 한창이잖아요.
0: 그래서 이제 공항들이 다 이렇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보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하나님 날 여기에 있으면 더 위험해 주니까 빨리
1: 네.
0: 자유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몇달 지나서 진짜 러시아에서 뜨는 비행기가 딱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고, 마피아 어떤 국가 법도 막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나를 둘러쓰고 구원하신 데는 아무것도 진짜 장애가 되지 않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지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제 기도의 힘이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뭐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속이죠.
1: 중학생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신앙생활하지 않았지만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비가 많이 올때 기도하면 비를 하나님께서
0: 멈춰주시고,
1: 멈춰주시고.
0: 네, 바람이 너무 세게 불땐좀 약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것이 솔직히 우연인 줄만 알았습니다. 기상 기후 현상이라고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린 마음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길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0: 네.
1: 이곳에 대한민국에 오는 길목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신 기도의 힘을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뤄가신 너무나 아름다운 여정들이 있잖아요.
0: 그럼요.
1: 네.
0: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살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1: 그에 대한 빛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10대 때,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먼저 한국 땅에 간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합니다. 이은석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간증을 듣고 있으면 전파 선교사로서 참 뿌듯합니다. 더 열심히 주변에 전파 선교사를 알리고 싶어져요. 13개 지사의 전파 선교사로 후원하는 꿈도 생기고요. 결심도 합니다. 6551님이 주셨는데 지금은 세 군데를 하고 계시대요.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북녘에서 써내려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한 장 한 장 가운데 우리의 이런 소망과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 쌓이고 쌓여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 않은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한병차의 퀴즈가 조금 헷갈려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북한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된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346님 주셨어요. 아멘. 희망을 들었다 이 간증 가운데 나왔던 그 소망처럼 그리고 우리 출석 인사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가운데 저희도 함께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요. 헷갈리셨다던 오늘의 한뼘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은 단속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단속의 대상이라는 말이겠죠. 저희가 선물 소개하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남과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퀴즈 정답은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프닝부터 쫑긋하고 들으셨던 분은 아셨을 거예요. 북한 당국에서 최근에는 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영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1번인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남학생들이 선크림이나 향수가 없는지 기숙사에 직접 찾아가서 단속을 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남성을 이 혈육이 아닌 또 그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이거는 우리 표현이 아니다. 이거는 물든 표현이다면서 단속한다고 하죠. 정답을 많이들 도전을 해주셨어요. 엄지손을 들어서 인사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6483님. 북한 땅에도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를 잊지 않게 됩니다. 1929님도 주셨어요. 조금씩 표현이 늘어나면서 북한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399님. 아멘. 새벽기도 다녀와서 날마다 출근하면서 듣던 극동방송 오늘은 마음먹고 다운받아 듣고 계시다는 6801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한 줄 보내주신 새싹회원도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 북한을 향한 소망의 한 줄 한 줄들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복음 통일의 그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때 이뤄질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청취자분들의 소망처럼 북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정답과 출석 인사 중에선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요. 선물을 방송 마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어떤 말도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0: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2: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2: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2: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3: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2: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4: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뉴스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생명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날이죠. 달력의 첫 장을 펼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장을 펼친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또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에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남은 시간도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감사로 충만한 삶, 또 시간 이어가는 우리 2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민호기 음성으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찬양에 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편 23편의 말씀 붙잡고 눈을 뜨고 눈을 저녁이 되면 또 졸립니까? 또 이렇게 잠을 자는 것. 어쩌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나를 지키고 안위하시니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도 2시 이 방송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9월 한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로 나가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문자 소개 잠시 이어가면서 오늘 2시 또 오늘도 여러 가지

갑니다. 2시 또 왔습니다. 문자 8229님 문자 2시 왔습니다.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고요. 907님께서도 아멘 네 문자 하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 방송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0781님도 출석 인사드려요. 문자 앱을 통해서 남겨주고 계시고요. 9396님도 출석 체크 문자 올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번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고요. 함께 참여해 줄 수 있고요.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카카오 어플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글 스토어라고 하죠. 그리고 앱 스토어 앱 뭐 쓰시는 분 이렇게 들어가셔서 마켓에서 앱을 국동방송 이라고 검색하시면 국동방송 앱을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회원 가입이 되면 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문자 올라오면 끝번호를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야 누가 문자를 남겨주셨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그래도 이게 50원, 100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인 것만큼 이게 무료로 또 문자를 남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앱을 통해서 문자 남겨주실 수도 있고요. 네, 오늘도 문자 참여를 받기 위해서 퀴즈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난 8월달 오늘은 뭐 9월이니까 그래도 뭐 9월이라고 해서 뭐 8월달 찬양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도 8월달에 가장 많이 지난달에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 오늘도 퀴즈 문제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겐 제가 또 힌트를 또 중간에 드려서 맞추면서 또 이 찬양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퀴즈를 맞춰가다 보니까 이 찬양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간이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퀴즈 문제 관련 찬양, 이 찬양 제목을 맞추는 건데요. 듣고 오시죠.

0: 자,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 뭐, 후렴 부분 알려드리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찬양이라 일단 오늘 찬양은 좀 쉽지가 않을까. 우리 또 성도님들 분 중에 찬양도 좋아하시면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중에 한번 찬송가 퀴즈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찬양은 8월 달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이래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곡이 많이 들었던 곡이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 곡을 오늘 퀴즈 문제로 내보게 되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함께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함께 제목을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 틀리시는 분이 또 계셨네. 아, 우리 907님 정답을 살짝 다르게 올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틀려주시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참에 또 이 제목 알아가는 거죠. 우리 9396님 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앱을 통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협찬 선물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0: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문자 많이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자이언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아시죠? 우리 추천 찬양도 제가 받고 있다는 거 정답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찬송가 듣고 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지만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시편 63편 말씀 함께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찬양의 주제도 오늘 생명과 관련된, 그래서 이 찬양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이 찬양을 잠깐 또 소개하고 싶다라는, 소개가 아니죠, 알고 계신 찬양이지만 함께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생명은 정말 주님께 있고요, 주의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푹 빠져나가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께 찬양 퀴즈 또 힌트도 드리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혹시 이 찬양 제목이 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나나나나나나. 혹시 방송가족 여러분 중에 이 찬양 제목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찬양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중간에 퀴즈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찬양 퀴즈고요. 찬양을 들으시고 이 찬양의 제목을 맞추시는 겁니다. 이 찬양의 제목을 맞추시는데 8월 달에 지난달이죠. 벌써 지난달이 돼버렸어요. 8월 달에 가장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즐겨 들으셨던 곡이래요. 그래서 뭐 차트겠죠. 뭐 차트에, 근데 이게 차트라도 정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대략적인 통계로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들었다라는 그런 순위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 뭐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찬양을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함께 이해하시면서 이 제목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제목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들어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3284님, 네, 정답으로 오늘 처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찬양 들으면서 충전합니다. 하트 남겨주시면서 정답 함께 하셨어요. 우리 3284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문자를 남겨주시고, 정답도 맞춰주시고, 또 추가로 한분더 선물 바로 중간에 또 보내드릴게요. 우리 1608님께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정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처음 문자는 좀 오타가 나서 잘못 또 올려주시긴 하셨지만, 네, 우리 1608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참 참고로 선물은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선물 당첨됐다고 해서 요즘처럼 택배가 워낙 빠르잖아요. 뭐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고 막 이런. 근데 저희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은 그렇게 빠른 배송이 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셔야 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릴게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틀리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시길래. 보기 1번. 자, 주가 역사 한 해. 보기 2, 2번. 주가 돌보시네. 자, 3번. 주가 힘주시네. 보기 4번. 주가 일하시네. 자, 이렇게 4개. 그 보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기 주가 역사하네, 주가 돌보시네, 주가 힘주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보기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번호로 이렇게 몇 번입니다. 이렇게 몇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함께 올려주셔도 될것 같고요.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우리 극동방송 여성 합창단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양도 듣고 오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전남동부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단원모집 안내멘트 잠시 또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말씀드리니까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웠던지. 오늘도 혹시나 제 방송 들으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나도 합창단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안내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동부 국동방송에서는 전속 여성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창단 10주년을 이어서 11주년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전속 여성 합창단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성 깊은 찬양으로 또 교회 순회 찬양, 교계 행사, 방송 선교 활동 등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 단위의 찬양 선교 사역의 소명으로 오직 믿음으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원 모집은 제5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찬양의 축제자리에 함께할 동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대상은 전남 동부권에 거주하고 계신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현재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집 인원은 제한 수 없이 또 이렇게 수시로 당분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집하는 기간에 또 오셔야만이 또 좋은 또 뭐라 할까요? 좋은

기회로 또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모집할 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전화로도 받고 있고요.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여성 합창단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로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전화는 지역번호 061-650-3800 지역번호 061-659-3800번 650-3800번으로 전화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됩니다. 찬양 선교에 관심 있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신청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잠깐 소개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극동방송은 방송 사역도 중요하지만 찬양 우리 극동방송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안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둥은 어린이 합창단, 하나의 기둥은 여성 합창단, 이렇게 두 기둥이 나란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을 구세계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개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기둥을 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찬양 이어가고 싶은데요.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라는 곡으로 이어드립니다.

네, 이제 퀴즈 문제 정답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9101님께서도 오늘 정답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퀴즈 문제 정답 발표를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정답입니다. 우리 9101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처음 오셨는데 문자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우리 9101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특별히 우리 2483님은 또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 통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지금 두 동강 났어요. 참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의 말을 하면서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공존하던 우리 민족이 두 개로 갈라져서 참 지금은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아주. 네. 참 마음이 아픈데 왜 이렇게 되니? 이건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풀면 계속 갈등에 갈등을 낳고 결국은 하나가 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제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국가가 되어 버린 상황. 아, 정말 북한은 뭐 대놓고 이제는 뭐 우리 이렇게 살겠다라고 아주 선을 그어버리고 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뿐입니다. 하루 통일 정말 멀게만 느껴지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어게인 1907의 그 은혜, 흰옷 입은 죄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꿈꾸고 소명하며 소망하며 함께 2시를 찬양한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국동방송 여성합창단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신청해 주시고 지역번호 061-650-3800번으로 신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린이 합창단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동일하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 마치고 제가 또 추가로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추첨 당첨되셨음을 알리는 문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아직 많이 덥습니다. 남은 시간도 시원한 주님의 찬송을 들으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람50의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이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어?
0: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입니다. 9월 첫날 9월 1일 화요일. 자, 이 극동방송 선택하신 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또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또 무교생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 퀴즈를 통해서 이분들을 또 찾아낼 겁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이미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문자로 그 다음에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물 퀴즈 그러면은 출발해보죠.

0: 오늘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현재 다니지 않는 우리 보석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명 이제 방학 무교라고 주시면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사님이 외치실 때 제가 이제 마이크를 딱 알맞게 줄였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우리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자,

0: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따끈따끈한 예. 대본을 예, 본인이 직접 예, 기획해가지고 딱 대본을 만드신 성경 속의 사건을 가지고 또 오늘 꽁트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목이 뭐죠, 집사님?
1: 네, 오늘 여리고성 함락해서 네. 무건수행 캠프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오늘은 또 캠프 버전이군요.
1: 네.
0: 근데 무건수행이에요.
1: 네.
0: 말을 하지 않는 캠프네요.
2: 아, 이거 말하지 네. 말아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오늘 병사가 출연을 하고
2: 예.
0: 또 여우수화가 출연을 합니다.
2: 예.
0: 오늘 목사님이 여우수화입니다.
2: 예예예. 예, 예. 예, 아 이거 저 딱 맞아.
0: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사장이네요.
2: 와, 딱 맞아, 딱 제사장. 완전 맞아.
0: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2: 야, 완전 맞아, 완전.
0: 저기 하나님도 했다가 저쪽 밑에 뭐 이렇게 하인도 했다가 네. 아유,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제사장.
1: 오늘은 좀 제가 병사.
0: 병사.
1: 아, 네.
0: 자, 꽁트를 잘 듣고 여러분께서 자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목사님?
2: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인데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예. 있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2: 예.
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그리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꽁트를 들으실 텐데 이따가 예. 정답 보내실 때 정답과 함께
2: 예.
0: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본인이
2: 예. 예.
0: 내 아들이 안 다녀요 이런 거 말고
2: 아, 그렇지. 본인이
0: 예. 안 다니시는 분이
2: 예.
0: 방학.
2: 예.
0: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
2: 예.
0: 방학 그리고 내가 무교 예. 이렇게 예. 두 가지를
2: 한 줄로 쭉 쓰시면 돼요.
0: 그렇습니다. 예. 정답과 함께. 그다음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까지. 써주시면은
2: 예. 예.
0: 선물 고를 수 있는
2: 기회를 드립니다.
0: 기회를
2: 예.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예. 아, 목사님이 계셔야 힘차네요. 이렇게.
2: 아,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예. 이거 시끄러워.
0: 힘찬 목소리 여전하네요. 예. 고현 집사님도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꽁트를 할 텐데
2: 예.
0: 잘 듣고 끝나자마자 문제가 나가니까
2: 예.
0: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 오늘 좀 작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시작합니다.
3: 저기요, 장군님. 아니, 여우수화 장군님. 오늘이 벌써 7일째예요. 7일째.
4: 고현 병사, 무건수행 7일차다. 혀를 묶어라. 불평 한마디에 성벽돌 하나도 안 무너진다.
3: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성주일을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입 닫고 성벽만 돌다 보니까요. 제 입에 가시를 넘어 선인장이 자랐다고요.
4: 고현 병사, 그 입 다무시오. 지금 무건수행 중이요.
3: 아니, 저 성 위에서 여리고 병사들이 야, 쟤네 산책하러 왔냐? 하고 비웃는 거 안 들리십니까?
4: 고현 병사, 목소리 낮춰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3: 아니, 저 수다 떨고 싶어서 진짜 숨 막혀 죽겠습니다. 김인수 제사장님, 괜찮아요? 아이고,
5: 이제 좀 소리 좀 내도 되겠죠? 소리 좀 내자고. 야, 여보게 병사. 참깨나 참어. 나도 이 양강 나팔에 침이 고여서 죽겠어. 나라고 입이 안 간지럽겠냐? 나도 저 성벽 높이가 몇 미터네. 날씨가 덥네. 이렇게 수다 떨고 싶어 죽겠어. 하지만 여우수화 장군님 말씀이 맞아. 이건 사람의 계산이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4: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렇다, 병사요. 너의 눈에는 저 성벽이 두꺼워 보이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창검이 아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끝까지 견디는 순종과 하나됨이다. 인간의 불평과 잡음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는 법.
3: 아이 참, 이 여우수화 장군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죄가 뭐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입술에 딱 풀.
4: 자, 드디어 7번째 바퀴를 다 돌았다. 제사장,

0: 준비된 야파를 불어라.
1: 예, 여호수아 장군이 주님 7일 참았습니다.
0: 온 백성 흔들어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모든 의심을 털어내고 있는 힘껏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2: 여리고야! 무너져라!
3: 말도 안 돼. 진짜 무너졌어. 장군님, 제사장님, 저 견고한 성벽이 흙더미가 됐다고요. 우와, 대박 사건.
1: 보았느냐, 우리가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0: 병사들이여, 고생 많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2: 아, 여우수아 장군님, 저 일주일 동안 참았던 수다 지금부터 다 떨 겁니다.
4: 나도
2: 그래.
4: 하나님 진짜 최고예요, 최고.

0: 은혜로운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 뒤를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함성을 질러 무너뜨린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새끼라 보물 퀴즈 꽁트에 이어서 자 퀴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무건 수행을 하면서 성 주위를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무너졌던, 예, 무너졌던 그 이 성의 성 이름은 이름. 무엇일지.
0: 아, 자, 나오긴 내, 나왔어 아까.
1: 정답 좀. 내가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주시든지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예, 벌써 이렇게 막 정답이 도착하고 있네요.
0: 예.
1: 자, 와. 함성을 질러가지고 무너뜨린 이 성의 성. 이름.
0: 예.
1: 샵 1069. 예. 오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에서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근데 방학 무교생.
0: 예.
1: 옆에 정답 옆에다가 꼭 좀 적어주십시오. 정체를 밝혀주시고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적어주시면은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방학 무교생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연기에 대한 어떻게 칭찬이 네. 좀 있네요. 와.
1: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원시키면서 이제 운전하던 중에 고퀄 연극을 들은 느낌이어서 감동이 되어서 문자를 보냈다.
2: 아이고.
1: 너무 감사하다고.
0: 이제 우리가 이제 조용히 시작하니까 숨죽여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고 원래 이게 덩달아서 그렇게
1: 일하다가
0: 되는 거거든요.
1: 멈추셨대요. 숨죽여 들으시라고.
0: 그러니까. 자, 네. 자 우리 와. 퀴즈 목사님 퀴즈 한번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만 한번 문제만 한번 다시 한번 내주세요.
2: 아,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의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말씀하지 사실 안 하나님
0: 정답 말고 문제 내주셔야 돼요. 나 불안해가지고
2: 하루 한 박씩 돌으라고 했다고. 그러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도는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 입 다물고 그냥 돌아라. 도는데 이게 참 사람 인간은 그래요. 계속 돌았어. 도는 것에 대한 우리 오늘 꽁트를 했고 꽁트하면서 마지막 일곱째 밖에 돌 때에 무너져라 외칠 때 무너지는 그 성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무엇일지 일단은 정답 아주 빠르게 주관식으로 보낸 7678번이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선물
2: 축하합니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시죠?
2: 아이고.
1: 진짜.
0: 자, 그리고
2: 또 있어.
0: 또.
2: 아, 뭐.
0: 아,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아주 막 갑자기 애들하고 같이 외쳤던
1: 외쳤네요. 와.
0: 1324번님. 1324번님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 애들이 소리 질렀어, 오늘.
0: 자, 저 뒤로 좀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200번째 248번님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또 아주 좀 늦게 아주 늦게 온 이제 막았습니다. 8503번님께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면서 무너진 성의 이름은 무엇일지. 내가 그래도 모르겠다. 뭐가 무너졌는지 모르겠다.
2: 우리는 보기가 떠 있어.
0: 보기가 있습니다.
2: 우리는 보기가 떠 있어.
0: 우리 집사님 보기 내 주십시오.
1: 네, 1번 여리고, 2번 살리고, 3번 죽이고, 4번 너 죽고 나 죽고.
0: 자, 여리고 살리고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 자,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5번은 아마 너 살고 나 살고 이거 낼까 하다가 너 죽고 나 죽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나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되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아 이거쯤은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쉬고 있으면 몇 년 방학 이렇게 방학 좀 적어주시고
2: 거기에 통학 가능하죠. 통학 가능.
0: 그렇습니다.
2: 통학까지만 뭐
0: 무교 가능하다. 무교생들

0: 무교 또 예, 적어주시고 무교. 예. 무교하고 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예. 저희가 좋은 선물을
1: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무교생, 방학생은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1: 예. 예.
0: 자, 정답을 근데 맞춰주셔야 됩니다. 정답.
1: 예.
0: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자, 여기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윤상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예. 자, 정답은 바로
1: 여리고.
0: 그렇습니다. 우리 여리여리한 고현 집사님께서 오늘 여리고를 내주셨네요. 네.
2: 목소리도 여리고.
1: 역시 그러니까. 방송은 안 보이니까 여리여리합니다.
2: 아, 진짜.
0: 자, 우리 5384번님 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극동방송은 들리고.
2: 와, 이거 좋아.
0: 센스쟁이.
1: 센스쟁이네요.
0: 자, 5384번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축하합니다. 완전.
0: 와 좋다. 자, 많은 분들 우리 여리고 맞춰주셨습니다.
2: 맞추셨어요.
0: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계속 하루에 한 바퀴만 돌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7일째 예. 7바퀴를 돌았잖아요. 목사님.
2: 한꺼번에 7바퀴 돌잖아. 이거 예. 한 바퀴 돌 때는 그냥 견딜만 해요.
0: 그렇죠.
2: 근데 그 가보면 아셔. 그게 얼마나 팔뚝발 뛰고 미치는지. 근데 입다 물고 돌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0: 그러니까.
2: 불평도 예. 해갈만 했고.
0: 예.
2: 근데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0: 순종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무건수용 하시자고 때로는.
1: 아, 그러니까 너무 말 많은데 이 좀 좀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0: 그렇지 그렇죠. 아. 그럼 돼요.
1: 그러니까.
0: 아 지금 사실은 우리 마음의 벽이 예. 이제 방학하시는 분 대부분 이런
1: 그러니까.
0: 분들은
1: 예.
0: 너무 높아.
1: 교회 안 가려고 핑계를 찾아 보면은
0: 네, 맞아요.
1: 수만 가지예요. 내가 죄가 많고 뭐 그래. 여행을 가야 되고
0: 예.
1: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예, 조용하고 예.
0: 내가 조용하면 들리기 시작해요.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1: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조용하게 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0: 예.
1: 자 어떤 분들을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지
0: 예.
1: 한번 지금 우리가 자 무교생 방학생들 시간 받는
0: 대로 많이 오셨어요 지금.
1: 자 예. 또 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이분은 보니까 무교예요.
0: 무교예요. 무교. 통화 가능이라도 써주시고 그랬는데 아, 이 옆에 분이 누가 써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예. 근데 전화 걸어보죠 뭐.
1: 자, 통화 가능 무교생.
0: 예.
1: 여리고성도 맞춰주셨어요.
0: 예.
1: 자, 통화 가능. 신호합니다. 0286번님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화하고 있거든요.
0: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예. 전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김인수입니다. 지금 방송 옆에
2: 예.
1: 지금 아이고, 틀어놓고
2: 안녕하세요.
1: 계시는군요. 예. 예. 라디오를 옆에 꺼주시고요.
2: 아, 라디오를 꺼고요?
1: 예, 예.
2: 네.
1: 지금 운전 중이세요?
2: 아니요, 저. 미용실에서.
1: 아, 미용실. 미용실.
3: 네, 왔구나. 자, 왔어.
2: 저기 생방송이에요?
0: 예, 예, 생방입니다.
1: 생방인데요.
0: 예.
1: 쌍문동 아. 미용실입니까? 쌍문동?
2: 네네.
0: 아, 그쵸, 그쵸.
1: 그러면은, 예, 옆에 조금만 줄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원장님께.
2: 아, 예, 예.
1: 울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금 손님이 좀 많나요?
2: 아, 아니요. 지금 저 혼자예요.
1: 혼자예요? 잘 됐네.
2: 조금 전에까지는 예. 밀려 있었는데.
1: 예.
2: 예.
1: 네, 원장님하고 지금 우리 고객님하고 두 분만 계십니까?
2: 네네네.
1: 원장님이 지금 보내라고 해서 보냈죠?
2: 네네.
1: 여리고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2: 아, 처음 들어봅니다.
1: 처음 들어봤죠? 무교니까.
0: 네, 네,
1: 그러면 어렸을 때도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나요?
2: 아니, 다니기도 했었어요.
1: 몇 번 다녔군요?
2: 절에도 다녀서 봤고.
1: 절에도, 아니, 교회.
2: 다녀봤고.
1: 교회는?
2: 저 교회도 다녀봤고.
1: 아, 교회도 다녀봤고요.
2: 네.
1: 자, 미용실은 단골이세요? 자주 오시는
2: 네네.
1: 오늘 이렇게
2: 우리 원장님하고
1: 예.
2: 저기 뭐야? 남매처럼 지내고.
1: 남매처럼.
0: 와, 정말.
1: 그 미용실은 참 정체가 뭔지 단골이 수도 없어요. 맨날 바뀌어. 자, 오늘 이 방송은 처음 들으셨죠?
2: 아니요. 예전에도 기독교 방송은
1: 아, 이렇게 머리 하다 보면 막 들리죠.
2: 네네.
1: 문자는 오늘 처음 보내셨잖아요.
2: 네네. 아니 저 우리 원장님께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1: 오늘 처음 보냈잖아요, 그렇죠?
2: 뭔지도 모르고
1: 이게 뭔지도 네. 모르고 그렇죠? 일단은 네. 오늘 이렇게 생방송 중에 저희가 문자를 받았고 전화를 드린 네. 거거든요.
2: 아,
1: 이렇게
2: 예.
1: 전화 연결이 되면은 저희가 선물을 네. 드려요. 선물.
2: 아 그래요?
1: 네,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제가
2: 네네.
1: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2: 네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네. 정승댁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또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2: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참 힘드네요.
1: 그러니까요.
0: 아,
1: 네, 그래도 좀 거기서 좀 좀 네. 이렇게 땡기는 거 좀 좋아하시는 거.
2: 유산균은 뭐예요?
1: 유산균은 유산균이죠 뭐. 뭐 이렇게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2: 아니 그래서 단백질이나
1: 예.
2: 유산균이나 둘 중에 예. 하나 고르려면 어떤 예. 게 좋아요?
1: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렇게 써 있네요. 예.
2: 예. 근데 단백질은요?
1: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예.
2: 아 단백질은 그럼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게?
1: 거기다가 이제 우유나 네. 이제 뭐 두유나 물 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것
2: 아,
1: 같은데.
2: 그래요? 예. 그러면, 아 우리 원장님.
1: 아니 저희
2: 단백질.
1: 아니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한번
2: 아,
1: 골라요.
2: 내가,
1: 예 본인이.
2: 네.
1: 예.
2: 그러면 저기 봐.
1: 예.
2: 유산균이요.

0: 예, 유산균.
1: 예,
0: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1: 당첨됐습니다.
0: 0286번님 오늘 이렇게
1: 네.
0: 전화 연결됐잖아요.
1: 네네.
0: 어렸을 때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1: 네네네.
0: 이 방송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1: 네네.
0: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 부활하셨어요.
1: 네네.
0: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천국 간다고 네. 얘기 들어보셨죠?
1: 네네.
0: 이게 복음인데,
1: 네네.
0: 예. 우리가 이제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1: 네.
0: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1: 네.
0: 우리 0286번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면서 교회도 네네. 다녀보시면 어떨까 해서 네.
1: 예.
0: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코치를 잘 해주셨어요.
1: 아, 예, 예, 예.
2: 아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시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예.
2: 우리 선생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예. 예, 남매처럼 지내신다니까 아마 원장님께서 말씀보다는 이렇게 방송 연결해서 네네. 교회 나가시라고 네네. 하는.
1: 아, 그렇죠.
2: 예, 그렇죠. 아. 예, 이제 그럼 저 딸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저 딸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 아, 예. 예, 알겠습니다.
2: 사랑의 하나님.
1: 네.
2: 저 딸 아시죠?
1: 사랑의 하나님.
2: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2: 죽으심으로.
1: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 감사합니다.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네. 0286번님, 혹시 주위에 네. 아니면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1: 네네네. 네.
0: 가족 중에 혹시 있어요?
1: 가족 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아, 가족 중에는 없고, 네. 주위에 네네네. 친구나 지인 중에는 있으세요?
1: 우리 처제가, 다니는구나, 처제.
0: 처제가.
1: 막내 처제가.
0: 아, 네. 처제가. 혹시 지금 네. 계시는 곳도 쌍문동이세요?
1: 네.
0: 거주하시는 데하고?
1: 네.
0: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 원장님 다니시는 교회를 같이 가시면 되겠는데요?
1: 고민해 보겠습니다.
0: 예? 네.
2: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 왜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 우연이 아니거든요.
1: 네네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2: 예. 꼭!
0: 하나님께서 우리 네. 0286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네. 계십니다.
1: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0286번님을 부르고 계시는 차원에서 저 이렇게 네. 전국 생방송에 연결이 됐고 원장님을 통해서 이게 네. 됐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실까? 그 네. 예수님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교회 가서
1: 네.
0: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네. 그래서 한번 원장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가까이 있으시면 그 교회로 가시면 좋고 아니면 저희가 네. 집 근처에 또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1: 네.
0: 네. 네. 그래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모시는.
1: 네.
0: 예.
1: 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문자 보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아이고.
2: 감사합니다.
1: 예, 수고 많이 하시고요.
2: 네, 예, 감사합니다. 예,
3: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하세요. 예. 예.
2: 와.
0: 자, 이렇게 또.
2: 궁금해.
0: 그러니까. 참.
3: 저도 쌍문동에 한번 머리 말러 한번 가봐야겠어요.
0: 쌍문동. 네. 아, 그러니까 미용실. 야.
2: 야, 야
0: 남자분들의 단골이 참 많네요.
2: 예.
0: 거의 남자분들이.
2: 예. 예. 지금 다 거기서 막. 네. 아, 기대가 막 딱 문자 그러니까요. 떴는데. 와. 이곳. 아.
0: 야, 자,
2: 와, 오늘 또
0: 이번에
3: 와.
0: 또
3: 와.
0: 또 이번에 또 이분 아주 긴 방학생을 네. 예. 발견을 했네요. 몇 년 방학이죠?
2: 와, 40년.
0: 40년.
3: 와.
2: 이번 목소리가 궁금해 나.

0: 자,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1: 네.
0: 우리 7578번님, 본인이 40년 방학생 맞나요?
1: 아, 네네.
0: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1: 네.
0: 화요일, 수요일은 꼭 듣고 계신다고?
1: 네네.
0: 지금 공부를 하시는군요. 만학도라고.
1: 네네네.
0: 부산 거제로 가면서 듣고 있다.
1: 네.
0: 집은 어디신데요?
1: 집은요?
0: 예.
1: 집은 거제도예요.
0: 집은 거제.
1: 네, 학교는 부산에 있고요.
0: 부산으로 부산. 공부하러 다니시고
2: 와.
0: 40년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다니고
1: 네.
0: 계신지 지금 40년.
1: 네,
0: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1: 아, 제가 아침마다 극동 방송 들으면서 학교를 가거든요.
2: 와.
0: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듣게 되신 거예요?
1: 아, 극동 방송은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0: 네네.
1: 남편이 반대를 해요.
0: 네네.
1: 그래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방송이라도 듣자 싶어서 제가 학교 갔는데
0: 그냥 우연히 이렇게 딱 맞추게 됐나요?
1: 네네.
0: 그래서 학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1: 네네.
0: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남편이
1: 네. 네.
0: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봤어요?
1: 예.
2: 아니 근데 아닐 것 같아. 반대로
0: 예. 예.
2: 너무 다니다가 심취해가지고 우리 전문 용어로
0: 예, 예.
2: 환자 수준까지 되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
0: 누구 남편이요?
2: 남편이
0: 맞나요?
1: 아니요.
2: 아니요. 아니요. 전혀.
1: 전혀.
0: 전혀 아니요. 무교예요?
1: 네.
0: 근데 우리 7578부님 40년 쉬셨는데
1: 네.
0: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군요.
1: 네.
0: 그래서
1: 늘 집에서도 늘 마음속으로.
0: 마음속으로.
1: 기도도 하고
0: 화요일 수요일 꼭 듣는다는 게 이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1: 네, 네 학교 가는데.
0: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고 싶은데 남편이
2: 아니 이럴 때는요.
0: 예.
2: 만학도 공부하시는 것처럼
0: 예.
2: 또 문자라 뭐 보내신 것처럼
0: 예.
2: 한번 저질러봐.
0: 저질러봐요.
2: 아 왜냐하면
0: 어떻게
2: 하나님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죠. 이 순간은요.
1: 네.
2: 문자 보내는
0: 예.
2: 담대함.
0: 예.
2: 사실 문자 보낼 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0: 예. 자 그러면요 일단은 네.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들이잖아요.
1: 네.
0: 본인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일단 골라 보시죠.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1: 아까 앞에 분이 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요.
0: 네네.
1: 단백질하고
2: 예.
1: 비타민.
2: 와
0: 단백질하고 예. 비타민.
2: 예.
1: 네네네.
0: 그러면은 예 이거를 딱 보면서
2: 예.
0: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딱. 쉐이크 딱 담아가지고 드리고
1: 네.
0: 비타민까지 드리면서 그게 어디서 왔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방송을
2: 그렇지.
0: 좀 얘기해 주셔서 남편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또 선물을 줬다
1: 네.
0: 이렇게 좀 꼭 얘기를 해주세요.
2: 예? 아, 화 안 내셔. 왜냐면
0: 아니, 선물 받고 화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2: 화 안 내실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올 때는 마음이 열 하나님께 이미 마음을 열어놓으실 것 같아요. 애서의 마음을 열어놓듯이 하나님께 열어놓으시니까 이번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보세요. 하나님 믿고
0: 그래요.
1: 네.
2: 하나님 믿고 오늘 제목처럼 여리고성처럼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무관하면서 조심스럽게 꺼내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거예요. 저는
0: 그래요.
2: 확신해 지금 느끼 확신이 있어요.
0: 그래요. 자 네. 우리 일곱 바퀴 그냥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돌았는데 여리고성 네. 무너졌듯이 한번 우리 7578번님 한번 용기 내셔서 선물
1: 네.
0: 잘 남편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1: 예, 네.
0: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한번 꼭
1: 네.
0: 용기 내시면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목사님
1: 네.
0: 이 시간에 따라서 결단의 네.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예.
2: 예.
1: 네.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시중에서거든요.
0: 예.
2: 예.
1: 휴게소거든요.
2: 예.
1: 휴게소에 잠깐
2: 예.
1: 들어와서 주변이 시끄러워서
2: 예.
1: 잠깐만요. 제가
2: 예.
1: 차 타서 들어올게요.
2: 예예. 예.
0: 아 운전 중이셨을까?
1: 아, 운전 하다가 휴게소에 예? 들어왔어요.
0: 휴게소에 들어왔어요.
1: 하다가 휴게소.
2: 예이 시간.
0: 아 그러셨구나.
2: 참.
0: 예. 정차하시죠. 예. 아유 운전 중이셨구나.
1: 예.
0: 자.
1: 어우 큰일 났다.
2: 그냥 거기 서 가셔도 괜찮아요.
1: 아, 네네네네 예. 해주세요.
2: 좋으신 하나님.
1: 네,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에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0: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3: 자, 아멘. 자, 우리 7578번님, 네. 교회를 가게 되면은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연결을 해드려야 되나요?
0: 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바로 있는데.
3: 있어요?
0: 남편이 보면 그럴까봐 지금은 조금 먼 통영으로 제가 남편이 없을 때만 몰래 가고 있어요.
3: 아, 몰래 가끔 가셔요?
0: 가끔 간 지가 지금 이제 한 2주 됐어요.
3: 자, 이번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기를 네. 내시고 남편과 함께 잘 한번 얘기해 보셔서 네. 이제는 좀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교회도 찾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0: 네.
3: 용기 내시고 계속 네. 극동 방송 애청해 주시고
0: 네.
3: 예,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아이고, 그렇구나.
4: 남편의 마음이
3: 그러니까
4: 진짜.
3: 40년 방학이어도 아직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떤 마음이 있으시고 극동방송도 계속 듣고 계시고
1: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예수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자, 예. 이 시간에 또 다른 우리 방학생
1: 몇 년 방학인지는 모르겠지만
3: 0824번님 0824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예,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5: 안녕하세요.
3: 운전 중이십니까?
5: 아니요, 잠시 차 세울게요.
3: 차 세워요. 본인 방학생 네. 맞아요?
5: 방학은 방학인데
3: 예.
5: 방학 아닌 방학이요?
3: 방학 아닌 방학이 뭘까요? 방학 아닌 방학이
5: 저희 아들이
3: 네?
5: 저희 아들이
3: 네.
5: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3: 아, 그래요?
5: 그래서 1년 넘게 방학하고 있다가
3: 네네.
5: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3: 예.
5: 마음이 안 가고
3: 예.
5: 그냥 허공에 떠 있어요.
3: 아, 교회는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요?
5: 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냥
3: 몸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5: 몸만이요.
3: 몸만. 지금 그래 정차했어요?
5: 네.
3: 정차했고 몸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아들이 하늘나라 간 뒤로는 뭔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 상태고
5: 많이 어려워요.
3: 예,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5: 네.
3: 그래도 주일 성수는 계속 하고 계시는 편이시고요?
5: 아니요.
3: 아, 그러니까 이제 매주 못 가고 갔다가 못 갔다가 갔다가 못 갔다가 이런 상황이시구나.
5: 네.
3: 아, 그렇구나. 그래요.
1: 얼마나 힘드실까.
3: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 0824번님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를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기도를 먼저 하고 예.
1: 예.
3: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서 예.
5: 자.
1: 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5: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5: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5: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5: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 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0: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자, 우리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는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우리 0824번님 아무튼 오늘 용기 내주시고 오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네.
2: 제가 제 마음에서 우리 아들을 네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품으로 편안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1: 네네.
0: 예. 예. 제가 이따 끝나고 예, 예. 전화 그래요. 다시 한번
1: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24번님. 네. 일단 이렇게 또 용기 내셔서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2: 듣고 싶은 찬송 있어요.
1: 듣고 싶은 찬양이요? 예예. 예. 어떤 찬양일까요?
2: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준비할 테니까 계속 듣고 계십시오. 예.
2: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0824번님 그 곡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려드리고요. 일단은 예. 한 분을 더 좀 예. 연결을 예. 해보려고 합니다.
0: 예.
1: 한 분 더 연결을. 이분은 예. 우리가 또 여기서
0: 3756 예.
1: 그렇습니다.
0: 3756번. 아, 지난번 전화드렸는데 못 받았다고.
3: 예. 지금 3년째 방학 중인데.
1: 3년째 방학 중인데.
0: 예. 예.
1: 지난번에 생방송 때 전화를 드렸을 때 못 받으셨던 분인가 봐요.
4: 여보세요.
1: 예예 예,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4: 네.
1: 운전 중 아니시고?
4: 아니에요.
1: 지난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았었나요? 생방송
4: 네,
1: 때?
4: 네, 맞습니다.
1: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4: 장안동이요.
1: 장안동, 서울 장안동.
4: 네네.
1: 예. 3년 방학, 본인이 3년 방학.
4: 네네.
1: 그래요. 이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4: 아, 방송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1: 네.
4: 옛날 기독교 방송이 있을 때는 집에서 좀 들었어요.
1: 예, 예.
4: 근데 지금은 내가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왔더니 예. 언니가 밤낮으로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면서 나를 자꾸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와서 가가지고 또 한번 보내봤어요.
1: 그때도 언니 방문했다가 보냈었고.
4: 네, 지금 이번에도. 언니하고 같이 있어요.
1: 언니 방문하면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군요.
4: 네네.
1: 앞으로
4: 언니가 예. 24시간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1: 아, 그래요.
4: 예, 교회 다니시는데 집사님이셔요.
1: 예예예. 예, 예. 우리 3756번님도 3년 전까지는 교회를 그래도 잘 다니셨던 분이신가요?
4: 네, 저기 원래는 모태
1: 신앙이구나.
4: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1: 예.
4: 못 나가게 되고
1: 예.
4: 애기 아빠가 아파가지고 또 같이 교회도 나갔다가
1: 예.
4: 애기 아빠가 중단하는 바람에 같이 그냥 중단이 됐어요.
1: 아, 그럼 남편분도 원래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이신데
4: 저 따라서요. 예.
1: 그렇구나. 자, 혹시 아까 우리가 막 선물 제가 막 불렀잖아요.
4: 네네.
1: 그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원하시는 거?
4: 유산균.
1: 남편은 네. 혹시 남편
4: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요.
1: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러면은 다른 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도토리묵 냉면.
4: 아니요.
1: 예.
4: 아까 저 앞전에 있던 분 유산균하고 뭐가 지나셨어요?
1: 단백질 아니면 비타민.
4: 단백질이요.
1: 단백질로 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4: 예.
1: 이제 결단의 기도 목사님 한번 같이 드리시죠. 목사님과.
4: 네.
0: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4: 하나님의 자녀로
0: 삼아 주신데
4: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4: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4: 예배

0: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2: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756번님. 앞으로 네. 이제 언니 거기 방문할 때 말고도 네. 계시는 지역이 아까 장안동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2: 106.9 해가지고 극동방송 꼭 앞으로 계속 들어보시고요.
1: 네.
2: 예. 꼭 교회 나가셔서 다시 예배 네. 드리시는 우리 3756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기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자, 아까 우리 신청곡이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흐르고 있습니다.
0: 예. 예.
2: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에게 꼭, 예,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전화 연결 안 된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0: 예.
2: 우리 방학 끝나고 다 여러분께 전화 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또 우리 고현 집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조연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암송의 영적 유익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성경 암송은 사명을 완수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암송의 영적 유익과 능력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 암송은 죄를 이기게 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 암송은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성경 암송은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는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될까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입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만일까요? 길을 찾기 위해서만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성경 암송은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라면 봉두교에서 처음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저에게로 온 것 같지 않은 많은 우촌 목표님들이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잘못 온 것이었습니다. 율촌면 봉두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여수 우체국에서 잘못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율촌면 봉두에 봉두교회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는 소라면 봉두까지 오셔서 많은 우편물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율촌 충만한 교회로. 자,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우편물이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안에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군사 전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 기술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늘 읊조리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사명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인생의 목적

직업과 사명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두 번째, 성경 암송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눈물로 헌신을 다짐합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에도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도 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환경이 바뀌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낙심하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처음 믿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나는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바울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믿음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달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의 삶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섯 번이나 매를 맞았고 세 번 퇴장을 맞았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세 번이나 배가 파손했습니다. 금주림과 추위도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만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도, 그런 일을 겪어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의 부르심은 평생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또 22장 26장에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행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라고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유익과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할 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혼자다. 너는 힘이 없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능력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암송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며 낙심하는 낙심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경 암송은 우리의 사역을 더욱더 아름답게 완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어디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싸우고 맞추고 지켰다. 단순한 성공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충성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0: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고 걸었고 마쳤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화려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큰 종이 아니라 유능한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듭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암송한 말씀이 늙어서 힘이 됩니다. 건강할 때 품은 말씀이 병들었을 때의 위로가 됩니다. 평안할 때 외운 말씀이 환난의 날에 방패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골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를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

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2장입니다. 모압과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사해 동쪽에 위치한 모압에 대한 예언으로 일단락되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방 국가들을 향하여 사용하였던 동일한 선고 형식 4절과 6절에 머뭇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에도 적용시킴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 이방 국가들과는 방불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함으로써 비록 분열되어 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의 한 언약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모압이 에돔에게 행한 잔혹함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과 5절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이스라엘이 인간관계에서 저지른 죄악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아모리 사람의 멸망과 출애굽 사건, 나실 사람과 선지자를 세운 사건을 통하여 예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가들과 언약 백성들의 심판 기준이 현저하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 기준이 주로 인간관계의 규범인 일반적인 도덕유린 대비하여 언약 백성들에 대한 심판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간의 관계 규범인 4절 여호와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있기에 로마서 2장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달리 이스라엘의 심판 기준은 외형상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 대하여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멸시라는 정확한 명시를 하였는데 반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원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한 데서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의 모세 율법의 정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즉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교훈이나 옷을 전당 잡으면 해지기 전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규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은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서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6절에서 16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6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짧은 지적과 9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최종적인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묘사되고 있는 모든 예언들의 구조적인 특징을 함축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 이스라엘의 과거의 신분,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틀 속에서 예언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첫 번째 모압과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암몬과 모압의 역사의 기원이 같고 선지자들이 종종 두 나라를 동일한 예언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유다로 넘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들을 향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국가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됨으로써
그릇된 선민의식

의식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통해 저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국가를 통치하시는 세계적인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모압이 에돔 왕에게 행한 잔혹한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모압의 심판 예언은 에돔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국가들의 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반하여 모압의 죄는 이방 국가인 에돔에게 행한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를 심판하시는 것이므로 택한 백성들을 위한 보응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방 국가들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악에 대한 심판이므로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범죄들도 일반적인 도덕률에 근거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모압에 대한 심판은 이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서술하면서 두 가지 양상을 전개될 것을 말합니다. 가 2절, 적국을 통해서 전 공동체가 파멸된다. 본문에 나오는 요란함, 외침, 나팔 소리 등은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 3절, 모압의 지도자들을 심판합니다. 아모스는 다른 이방 국가들의 심판 내용과는 달리 모압의 경우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도자들의 죄악이 심각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가의 지도자를 심판함으로써 모압 나라와 백성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됨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4절과 5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이방 국가들과의 죄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심판의 기준을 4절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거짓 것은 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음행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6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예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바로 이 관계의 정체성을 근거로 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율법을 어긴 상황으로 말씀하고, 9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합니다. 13절에서 16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전쟁의 상황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을 정리해보죠. 첫째, 9절 광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기간 동안 많은 방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전진을 가로막았던 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10절,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11절과 12절, 예언자를 세우신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자랑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신들의 신앙을 어떠한 사회적 변천 속에서도 고수해 나갈 수 있도록 신앙적인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사건입니다. 내용입니다. 첫째, 6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방 국가들의 죄악과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9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심판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원인

0: 무작정 죄 때문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에 기인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13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이 비록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자랑과 할례만 받으면 저절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대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절에서 8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세상 백성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둘째,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해야 합니다. 셋째,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주의 뜻에 순종하여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마주하다가 그가 지나온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와 가족 안의 아픔을 알면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그를 공감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과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있다는 선택하지 않은 출생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장로들을 향한 항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부당함이 이후의 모든 선택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잇따를 내쫓은 사람들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상처 이후 잇따가 선택한 말과 행동의 책임은 잇따에게 있습니다. 과거 상처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설명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말과 행동을 선택할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몫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책임과 그 일 이후 내 선택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나도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테너 김승일의 찬양과 가이 펜로드의

어린 시절의 정서가 모두 확립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 중에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렸을 때 또한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인인 지금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더 알렘 패밀리의 내 진정 사모하는 외 다섯 곡의 메들리 찬양 준비했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롬이 노래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과거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현실과 마주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과거를 얘기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에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순천 엘림교회 양하린 학생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미 감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0: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국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송로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3: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2: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3: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층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2: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3: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2: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3: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2: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3: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2: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3: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2: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3: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2: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3: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2: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3: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2: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3: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2: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3: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자 안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2: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3: 아멘.
2: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2: 아멘. 공경에 빠져가지고 깊은 절망을 느낄 때에 희망을 발견하게 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은요, 왕위가 안정되어 있고 삶이 평안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남들이 자신을 음해하는 이야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전혀 그렇지 아니한데 자꾸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음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자기한테 물어보

보이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요, 자기 자신은 깨진 질그릇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했던 고백이 나의 앞날이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배반과 음모 그리고 위협과 고립 속에서 오늘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대단히 위급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그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에게는 요 희망의 빛이 비쳤고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입술에서요 그냥 습관처럼 흘러나온 그런 말,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살벌한 삶의 한복판에서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길어 올린 그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앞날은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닙니다. 어느 한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아직 오지 아니한 모든 날들,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들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한 것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몸부림쳐봐야, 자신이 그렇게 몸부림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20편 31편은 세상에서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곧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려운 일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단지 그 어려운 일이 크고 작고 그것일 따름이지요. 어릴 때도 어려움이 생기고 커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항상 생깁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음해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음해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지 않게,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달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들이 친 그물에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주십시오. 그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비밀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런데 내가 그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그물에서 나를 빼내주십시오. 일단 그물에 걸리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물을 쳤습니다.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가 스스로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내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그들이 친 그물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좀 빼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 보면요, 고난과 환난으로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눈이 쇠하고 영혼이 쇠하고 몸이 쇠했습니다. 거기다가 10절에서는요 자기 죄 때문에 내 기력이 쇠해지고 내 뼈가 쇠했다,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지고 그리고 내 몸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거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도 자기 자신도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고독과 절망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혼자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지요.

1절에 보면요, 다윗은 대적에게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합니다. 비판합니다. 거기다가 평소에 가까이 지내면서 좋게 잘 지냈던,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더 크게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인간인 줄 몰랐는데 하면서 더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친구들이 놀랍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놀라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피해버립니다. 자신에게 물어오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물어보는 친구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저 나쁜 놈 하면서요, 말은 안 해도 전부 다 피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피해버리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그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깊은 고독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러면서 아주 절망 속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깨진 그릇처럼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죽은 시체를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그렇게 귀하게 보배처럼 보관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체는 그냥 산에 갔다, 저 멀리 산에 갔다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지요. 깨진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그릇은 그냥 버리지 그것을 집에 가히 고이 보관해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죽은 사람, 시체와 같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시체와 같은 사람, 깨진 그릇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와 함께하고 누가 깨진 그릇을 아끼겠습니까? 이는 고생하며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기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성품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3절과 4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물에서 나를 빼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줄 줄 아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능력 있는 분이고 의인을 그렇게 대우하는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자신을 여호와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지요. 이 기도는 내 삶을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나에게 가장 복이 된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가끔 우리는, 고난은 가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벌을 받았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모든 것을 그분의 처분에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하신 성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은 진리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의 고난을 보고 아셨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일이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에 맞게 잘 마무리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전히 자기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여전히 그는 고통 중에 있고 근심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고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고 있고요. 기력이 쇠하고 뼈가 쇠하고 대적과 이웃이 자기를 여전히 비방하고 자신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죽은 자와 같고 깨진 질그릇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의 비방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5절 말씀인데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는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천지지요. 지구상에서 제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만, 그러나 다윗은요 그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건데,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요 하나님이 그때 바로 내딛은 그 걸음에 문 열어주시고요 길을 내주시고, 또 한 걸음 내딛으면 또 길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는데 길을 내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으면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선하심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현재의 암울한 상황보다, 힘든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펴는 순간 그 모든 문제들은 한꺼번에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춤출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들이 나를 해할 줄 알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을 줄 알았고 내가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문제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의 기도가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선하심을 그가 경험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당신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은혜를 쌓아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게 그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다윗에게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변명하기 급급하죠.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자 찬송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다윗은요 기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아직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가 소리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윗의 고난과 환난을 처음부터 보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잊어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친한 친구들까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듣고 다윗을 나쁜 놈이라 생각하고 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베푸실 은혜를 쌓아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하고 절박한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암울한 상황은 여전합니다만 하나님을 깨달은 다윗이 자유를 얻고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기뻐 찬양하며 이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외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니까 나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강함이 찾아왔습니다. 담대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아무런 문제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랬기에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0: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대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32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1: 아니하겠느냐. 아멘.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그 사랑, 그 영광을 확실하게 보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그 말이지.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깊고 진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맛보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감동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란을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잔뜩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당신께 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대적들의 죄에 대해서는요, 의의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갚아주십니다. 21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런 여호와를 바라보며 항상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종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종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연복 시인의 9월 첫날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활활 타오르던 불의 계절은 지나갔다. 이제 안으로 깊어가야 할 때 불덩이 같았던 가슴 냉정을 되찾아 삶도 사랑도 차분히 익어가야 할 때 서서히 단풍 물들어갈 채비를 하는 저 이파리들 같이 나의 생 나의 마음도 느릿느릿 곱게 물들어가기를. 자연에 계절이 있듯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죠. 성공과 성취를 위해 앞만 보고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불의 계절이 있는가 하면 차분하게 삶을 관조하고 또 내면의 깊이를 채워가는 가을과 같은 계절도 있는데요. 정연복 시인의 말처럼 이 치열했던 열정의 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삶의 결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이파리들처럼 우리도 느릿느릿 그러나 곱게 물들어가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참된 자유와 평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 하늘의 복이 함께하는 새달 되시길 소망합니다.

0: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소원 함께 하셨습니다. 8월을 너무 뜨겁게 살아서 그런지요. 이 9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저는 좀 낯선데요. 나이를 먹으며 삶의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것에 저항하기보다는 삶을 긍정하며 또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가을은 무언가를 새로이 터뜨리는 계절이 아니라 차분히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죠. 열매가 맺히고 또 단풍이 물드는 건 억지로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견디면서 내면을 채워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선물이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의 심령도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9월 1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성경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잠시 후에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성경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성경 퀴즈로 은혜를 나눌지 궁금하시죠? 네, 재미와 은혜가 있는 시간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됐군요.
0: 벌써 두 번째 시간.
2: 제 첫 네. 날보다는 네. 좀 긴장이 덜한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2: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0: 네.
2: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저녁 6시와 7시 시간이 오늘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 목소리에서 벌써 여유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네. 첫 시간이라 네. 처음은 다 당황하듯이 오늘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할게요.
0: 그래요. 네. 자, 목사님, 이제 오늘이 9월의 첫날이에요.
2: 네. 네.
0: 계절이 점점 바뀌고 있는.

0: 근데 한 차례 홍역 치르셨다면서요.
1: 감기가 걸렸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죄송합니다.
0: 아유, 아니에요. 목소리에서는 이게 눈치채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이제 방송
1: 네, 맞아요.
0: 마치시고
1: 네.
0: 이 감기가 많이 진행이 되셔가지고
1: 네.
0: 힘들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주일 정도에 좀 힘들었는데
0: 네.
1: 많이 힘들지는 않고요. 아주 심한 감기는 아니었는데
0: 네.
1: 목소리가 좀 잠겼었는데 오늘 좀 많이 풀려서 그래도 감사하게
0: 그러니까요.
1: 오늘 이
0: 네.
1: 방송에 나올 수 있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0: 네. 그 목소리,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는
1: 네.
0: 목사님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그럼요. 네. 이 성도님들의 것이고 또 방송을 하시니까 우리 청취자님들의 것인데 자, 저도 그렇고요. 예,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네.
1: 네. 명심할게요. 우리 PD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관리 여러분들께서도 계절이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 환절기에 건강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고 은혜로운 퀴즈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자, 인물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할 인물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인물은요. 자세히 보면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0: 네.
1: 않고 그냥 가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이 인물을 선택한 이유는 성경에 짧게 나와 있지만 그
0: 네.
1: 짧은 구절이 저희들한테 아주 깊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0: 네.
1: 그래서 이 인물을 택했습니다. 이 인물의 가장 큰 특징, 아마 많은 사람이 알 텐데
0: 네.
1: 지금 이첫 번째 힌트가 나갈 때 우리 메시지 보낼 준비를 좀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0: 정차하실 때,
1: 예.
0: 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셨다가,
1: 네.
0: 네.
1: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사사로서는
0: 네.
1: 사사기의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입니다.
0: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사사를
1: 예,
0: 좀
1: 맞아요.
0: 살펴봤고요.
1: 예.
0: 아, 오늘이 두 번째 사사군요.
1: 예, 두 번째 사사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왕의 압제를 받으며 괴로워하다가
0: 네.
1: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0: 네.
1: 그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0: 네. 자, 모압 왕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기에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사사.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번째 사사였고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과연 이 사사가 누구일지 힌트 있을까요? 좀더 결정적인
1: 아주
0: 힌트.
1: 결정적인 힌트 중에
0: 네.
1: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별명이 붙잖아요.
0: 그렇죠.
1: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0: 네.
1: 야곱은 발목을 잡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0: 네.
1: 막 하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왼손잡이입니다.
0: 왼손잡이.
1: 예.
0: 네. 성경에 이 왼손잡이로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1: 많은 사람이 있을
0: 싶은데요.
1: 테지만
0: 네.
1: 이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왼손잡이라고 언급한
0: 그렇죠.
1: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0: 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인물 퀴즈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로 이 인물을 세워주셨는데요. 모압왕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주신 사사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는데요. 오늘의 인물,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1: 맞춰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선물이
0: 네.
1: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인물,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인물의 뜻, 이 인물의 그 이름의 뜻.
1: 아마 이 인물의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은 좀 드물 거예요. 근데
0: 네.
1: 제가 좀 성경을 살펴보고 단어를 연구해 봤는데
0: 네.
1: 이게 좀 애매하고 쉬운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물의 뜻을 어떤 데는 위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0: 네.
1: 어떤 데는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이 사람의 이름을 좀더 풀이를 해서 얘기를 하면 힘은, 즉 우리의 영광은 누구에게서 오는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큰 힌트는 되지 않겠지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겁니다.
0: 그래요. 네. 자, 오늘의 인물. 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왼손을 썼던 그런 네.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자, 우리 1491님께서 정답을 올려주셨어요. 어우, 자신만만하게. 네.
1: 예,
0: 정답.
1: 정답만 올려주셨군요.
0: 그러니까요.
1: 자신감이
0: 네.
1: 넘쳐 보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예.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있게 이렇게 정답만 보내주셔도 좋은데요. 네. 조금 더,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찬양도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감기 앓으셨다고 하는데 감기 빨리 나으시라고 이렇게 기도한 줄또 보내주셔도 얼마나 정겨워요. 그죠? 네. 그런 센스, 예, 그런 센스가 있으셔야 또 선물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십니다. 네. 자, 0319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7634님께서도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0782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4491님께서도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까요, 목사님?
1: 네. 사사 중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을 언급할 때 왼손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성경이 길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모아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더 필요한가요?
0: 이 정도면 첫 번째
1: 너무 너무
0: 힌트로서는
1: 많이 정답을 맞추셔갖고 제가 뭐 초성 글자 이런 거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0: 네. 이 정도면 첫 번째 힌트로서는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답 없이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맞춰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선물 잠깐 언급했더니 또 목사님의 안부를 묻고 또 목사님 감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멘트들도 적어주셨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1: 저
0: 예, 참.
1: 건강할게요. 덕분에 제가 더 힘이
0: 네.
1: 나는 것 같은데
0: 네.
1: 제가 이것 때문에 선물을 주고 안 주고 이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공평하게 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0120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퀴즈 기다렸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또 6392님. 네, 우리 목사님께 좀 소개해 주시죠.
1: 에훗. 찬양곡은 은혜입니다. 목사님
0: 네.
1: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감기에 걸리니까 지금 판단력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0: 네. 자, 목사님께서 당황하셨어요.
1: 네.
0: 네. 자,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왜 목사님께서 당황하셨는지 아마 아실 텐데요. 자, 퀴즈의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392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은혜,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고요.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지선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은혜 함께 하셨습니다. 친절한 목사님 덕분에 네, 정답을 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일이 형님. 네.
1: 감사합니다.
0: 친절한 네. 목사님 덕분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1: 네, 제가 그렇게까지 친절한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네. 그 와중에 네. 우리 7634님께서는 물음표를 보내주셨는데. 네. 아, 목사님께서 당황하신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1: 다시 듣기가 안 되죠?
0: 다시 듣기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고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네.
1: 예, 제게 입이 제 게 아닙니다. 언제 이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0: 네. 자, 4643님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그 와중에 또 오답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0746님 삼갈 보내주셨어요. 삼갈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1: 아, 예,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데요.
0: 아, 그래요?
1: 예, 정답과 상관은 없지만 네. 삼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 네. 딱 한 줄 언급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1: 소모는 지팡이로 블레셋 300, 500 예, 이렇게 네. 때려잡았더라. 이렇게 아. 기록이 돼 있어요.
0: 아니, 우리 0746님께서는 삼가를 아실 정도면 오늘 정답 잘 맞추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네. 삼갈이 그 세 번째 사사랍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인물 그 뒤에 세워진 사사고요. 오늘의 인물 네, 그 전에 삼갈 전에 세워진 인물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0552님께서는 퇴근길 신호 대기 중에 보냅니다 하시면서 오늘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앞서 이제 오늘의 인물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왕의 압제를 받을 때였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의 인물 좀 아직도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뭐 좀 힌트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0: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의 인물을 좀더
1: 예,
0: 자세히 이렇게 좀,
1: 오늘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0: 네.
1: 제가 이제 인물을 직접 얘기를 하지 않은 건 아직도 여러분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0: 그렇죠.
1: 의미하고요.
0: 네.
1: 그래서 이 배경은 사실은 길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서
0: 네.
1: 많이들 이제 잘 이해는 못할 텐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요, 모압 왕이 다른 두 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게 암몬과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이걸 재밌다라고 표현하냐면,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누구의 족속인지 아시죠? 이게
0: 로세, 네.
1: 로세 그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로 치면 친척과 같은데,
0: 이걸 손자로 표현한, 손자가 아니고 아들이군요, 진짜.
1: 아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말렉은요, 그 족보를 따지면 사실 에돔 족속에 가깝습니다. 에서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자들이지만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아말렉, 특히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그런 족속이라고
0: 그렇죠.
1: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족속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모두 패배를 당한 족속들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족속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근처에 남아 있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세져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과 에글론을 다스렸던 도시를 사사기 3장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아 다스렸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관문에서 가장 먼저 점령했던 게 여리고성이에요.
0: 여리고성이었죠. 아주 위대한 승리였죠.
1: 위대한 승리였죠. 근데 그걸 뺏겼어요.
0: 아.
1: 이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0: 그렇죠.
1: 이스라엘의 최대 승리이고 첫 승리이며, 그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점령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다시 여리고성을 뺏겼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뺏길 수도 있다, 다시. 이 승리가 영원한 것처럼 하지 마라. 한번 이겼다고. 그것이 그 승리감에 빠져서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들이 한번 이겼던 종족들에게 자기들이 빼앗았던 성읍을 다시 빼앗기고 패배한 것들을 마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0: 자, 오늘의 인물.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성경의 그 인물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인물 과연 누구일지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물 좀 정리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드릴까요?
1: 네, 오늘의 인물은 두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0: 자,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결정적인 힌트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1: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0: 주관식으로 드리면은 오답도 많아요. 앞서서 우리 7534님께서는 삼손이라고도 적으셨는데요. 자, 오답을 적으신 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를 드릴게요. 자, 1번 에훗, 2번 에취, 3번 에헴. 자, 다 에로 시작되는 말들입니다.
1: 그래서 이 힌트를 주니까 제가 살짝 애타는군요.
0: 아, 애타시나요? 자, 2483님, 보기 듣기 전에 문자를 주셨어요. 아, 전남 광양시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날씨가 흐리다고 하셨는데, 정답을 삼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기 3개 드렸죠? 이 보기 3개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 에훗, 2번 에취, 3번 에헴. 네. 자, 이 세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과연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렬한 에바다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찬양 띄워드릴게요. 우리 1772님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옥탑방과 천사들 앨범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0: 열려라 해바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목사님 찬양 나가는 동안 문자가 정말 너무 많이 왔어요. 네. 근데 우리 찬양 나가는 동안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요.
1: 아니 이게 우리가 힌트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오답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0: 네,
1: 근데 찬양
0: 맞아요.
1: 가사가
0: 네.
1: 그 순간에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0: 그러니까요. 가사가 또 공교롭게 그런 가사가 나와가지고,
1: 예.
0: 네. 우리
1: 이게
0: 청취자 여러분들도
1: 아니 오답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저에게 이제 좀 즐거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0: 네.
1: 이렇게 게시판에
0: 네.
1: 센스 있게 또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1: 네.
0: 네. 우리 2483님, 네. 문자 주셨는데, 처음에 문제를 좀못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문자 다시 한 번만 드릴까요? 목사님?
1: 예.
0: 네.
1: 저도 갑자기 어느 것이 길인지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서.
0: 아, 2483님께서 전남 광양에
1: 예.
0: 아까 그 문자 보내신 분 계시잖아요.
1: 예.
0: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제를 잘못 들으셔서.

0: 오답을 보내셨다라는
1: 그래.
0: 말씀이시네요. 네.
1: 아.
0: 아이고, 저희가 문제를 좀 계속 드렸어야 되는데,
1: 네.
0: 네.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제를 못 들으셨군요.
1: 네,
0: 네.
1: 여기서 교훈은 6시 처음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0: 네.
1: 우리 다음 주에도 또 퀴즈 할 테니까 괜찮아요.
0: 그래요. 네.
1: 네.
0: 자, 3759님. 막 방송을 듣고 있는데 퀴즈가 나오네요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아이, 아는 문제가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1: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는 문제를 4개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0: 네.
1: 드립니다.
0: 보통 이런 기도는 중학교나 우리 고등학교나 학창 시절 때,
1: 네.
0: 예, 기말고사 아주 중요한 시험 때, 야, 이 하나님 정말 아는 문제 나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유. 이런 성경 퀴즈를 그 정도 문제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1: 아니, 이게
0: 감사하네요.
1: 우리가 가볍게 웃을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0: 아,
1: 것을
0: 그러니까요.
1: 우리가 좀
0: 네.
1: 생각을 해야 될것 같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네. 자, 6244님 퇴근길인데 찬양을 들으면서 가니까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듣고 싶으신 찬양 여러분들 마음껏 신청해 주시면 네.
1: 네, 굳이
0: 띄워드립니다.
1: 정답이 아니어도
0: 그럼요.
1: 여러분
0: 네.
1: 안부나 찬양 이렇게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0: 맞습니다. 네.
1: 게시판이 좀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네. 자, 우리 6244님. 아, 이분 참 센스 있어요. 제가 보기를 3개밖에 안 드렸는데, 보기를 본인이 이제 네 번째 보기를 만드시면서 A, B, C, D, E, F, G. 네. 뭐죠?
1: 애로 시작하는 단어.
0: 에로 시작하는 단어를 또 이렇게 본인이 만드셨네요.
1: 네,
0: 네.
1: 우리 그 정답이 애로 시작하거든요.
0: 네. 에, 훗, 에취, 에헴. 제가 이렇게 들었더니 또 에로 시작하는 단어를 또 굳이 만드셔가지고 4번 보기를 만드셨어요. 네. 자, 2483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6392님께서는 보기가 재미있으셨나 봐요. 네. 저보고 센스쟁이라고 이렇게
1: 네,
0: 하셨어요.
1: 재밌으셨어요.
0: 그랬나요?
1: 네.
0: 감사합니다. 네.
1: 한참 저도 즐거워질 것 같아요.
0: 네. 아, 우리 7534님, 네. 운전 중 듣다 안 듣다 이렇게 하신다고.
1: 네.
0: 네, 그래요. 그래서 오답을 주셨군요.
1: 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0: 네.
1: 사실은 문제를 맞추는 사람보다 우리 함께 들으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0: 네. 이게 방송에 집중하기보다는 운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운전에 집중하셔서, 네. 은혜 누리시고, 네. 정답 맞추는 거는 조금, 예.
1: 근데 제 생각에는
0: 네.
1: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0: 네.
1: 즐거움일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1: 네.
0: 이제 이동하시는 그 길에 저희가 즐거움을 선사하고 또 은혜도 드릴 수 있다면 또
1: 아, 그렇죠.
0: 금상첨화겠죠?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네.
0: 자. 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답 발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목사님.
1: 정답 발표할까요?
0: 네.
1: 정답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0: 자체
1: 예.
0: 드럼. 네.
1: 1번 에훗입니다.
0: 네. 1번 에훗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사사였죠.
1: 네,
0: 그리고
1: 맞습니다.
0: 독특하게 이 사람은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좀이 왼손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자, 오늘의 인물 에훗이었고요. 선물 받으실 분세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목사님 좀 발표해 주실까요?
1: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아까
0: 아,
1: 뽑은 거를
0: 네. 1491님.
1: 1491님. 네.
0: 네. 오늘 맨 처음 들어오셔서
1: 가장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답을 맞춰주셔서
0: 네.
1: 선정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7634님. 그렇죠?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목사님
1: 네.
0: 늘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는데 이후에 또 간절하게 선물 받고 싶으시다고 목사님께 그냥 너무 간청을 하셔가지고 네.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0552님. 네. 퇴근길 아, 이 신호 대기에 걸리셔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이 열심히 참여해주신 그 열심의 감동을 또 받아서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1: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자, 1491님, 7634님, 0552님, 5552님 세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 세 분은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물 에우시였는데요.

0: 사님, 네. 이 에훗이라는 인물 좀더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성을 다시 빼앗길 정도로 그참 어려운 시기였다.
1: 네.
0: 예,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에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잖아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8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훗이
0: 네.
1: 살아있는 동안. 저는 몇 가지 이제 에훗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0: 네.
1: 사실은 우리는 어떤 장소나 우리가 예전에 했던 승리에 취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0: 그쵸.
1: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어떻게 부흥했었는지 과거에 많이 기억하면서 그거에 취해서,
0: 네.
1: 죄송합니다만 취하다는 표현보다는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의 가장 최고의였던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0: 그렇죠.
1: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0: 네.
1: 그런 면에서 이제 에훗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큰 승리 뒤에도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이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모압이라는
0: 네.
1: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모욕당할 만한 그런 집단일 것 같아요. 그런 민족일 것 같은데 그런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0: 네.
1: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압제를 못 이겨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에훗이 이제 공물을 바치러 이 에글론 왕의 처소에 들어가서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돌려보내고 따로 에글론 왕을 만나서 왼손잡이니까
0: 네.
1: 아마 이 사람들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에 한 규밋이라고 하는데 약 40cm의 검을 숨겨놓고
0: 네.
1: 보디가드를 피해서 왕을 따로 만나서 칼로 죽이고 다시 돌아와 병사들을 모집해서 모압 족속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0: 네. 오늘의 인물 그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강조해서 특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당시 이제 대부분이 그이 에훗이라는 인물이 속한 그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1: 베냐민이란 뜻이
0: 네.
1: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벤이 아들이고 야민이 오른쪽.
0: 그래요. 네.
1: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나왔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왼손잡이가 장애를 뜻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공통된 거는 이 사람은 마이너 뭐라고 하죠? 좀 다른 사람들의 주류에 가지 않은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0: 그 지파에서 이제 주류는 아니었다는
1: 네,
0: 말씀이시죠?
1: 맞아요.
0: 네.
1: 근데 여러분 주류가 아니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어떤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을 연구를 해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방식을 배우고 싶고 하고. 그래서 한동안 유명했던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법칙, 뭐또 어떤 사람들의 무슨 법칙, 습관들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없는 것, 나는 잘나고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0: 그렇죠. 네,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 방법을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1: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또 우리의
0: 네.
1: 인생 가운데 많이들
0: 네.
1: 우리가 남들과 좀 다른 것이 있으면 조롱거리가 되기 쉬워요.
0: 그렇죠.
1: 내가 뭐 키가 작거나 아니면
0: 네.
1: 키가 너무 크거나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겼거나 신체 일부에 어떤 것이 있으면 조롱거리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에훗의 왼손은 아마 그 열등함의 상징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쓰셨어요.
0: 그렇죠.
1: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에훗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왼손잡이인 에훗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0: 네.
1: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훗을 사용하시는데 왼손잡이건 오른손잡이건 아니면 키가 작건 키가 크건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근데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1: 예.
0: 말이 완전히 뜻이 다른 거거든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게 아니고 왼손잡이인 에훗을 사용하시는 거다.
1: 네.
0: 네.
1: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왼손잡이여도 큰일을 할수 있고
0: 네.
1: 더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양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하냐, 내가 뭘 못하느냐, 내가 남과 비교해서 뭐가 열등하냐, 뭐가 더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0: 네.
1: 나의 어떠한 약점도

0: 장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에웃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0: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저는 에웃이 다른 사람 다 돌려보내고 혼자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의 그 담대함. 네. 그 현장에 자기 혼자 가는 그 믿음은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께 갖고 있던 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건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적지에 깊숙이 왕을 만나러 혼자 가잖아요. 네. 혼자지만가 담대할 수 있는 건 아마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1: 네.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발휘해 본다면 에웃에게는 정말 그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는 남들과 다르거나 또 약점이 있었던 네.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0: 그렇죠.
1: 예, 적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 그런 용기를 또 발휘할 수 있었다.
0: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나는 내 약점을 슬퍼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끔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 괜히 의기소침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1: 그렇죠. 네.
0: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 나의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처럼 나의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네. 거죠.
1: 그래요. 우리가 약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고
0: 맞습니다.
1: 네.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 인생의 여러 조건들이 사실은 큰 하나님 앞에서는
0: 네. 맞습니다.
1: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0: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신자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1: 아멘. 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편 18편 1절 말씀. 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0: 네. 네. 멋진 말씀이죠.
1: 그렇죠. 네. 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1: 네. 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0: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도 약함 가운데 자랑이라.
1: 네. 네. 자, 0120님께서 퀴즈는 재밌고 뒤에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우리의 약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 바울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구원 얻었다. 그 큰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그 약함 가운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우리 방송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또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약할 때 네. 그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 그 믿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약함을 사실은 자랑할 게 못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0: 멋집니다.
1: 바울이 멋지다는 말씀이시죠?
0: 아니 혹시 약함 있으셨어요?
1: 아, 저 약한 거 많죠. 네, 인간적인 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그럼요. 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1: 네. 그래요. 자, 에훗. 네. 오늘의 인물 에훗이었는데요. 그 당시 주류가 아니었던 사람이었지만 비록 주류는

0: 아니었지만 주류가 아니었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움츠러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시대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자, 에후처럼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1: 네.
0: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조건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그럼요.
0: 네.
1: 우리 살면서 참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는 용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말도 거치게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적진 앞으로 담대히 갈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아멘. 네.
1: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0: 네.
1: 적군 앞에 담대히 갈수 있는 애옥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봐도 믿음에 숨겨진 거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그런 모든 믿음의 그 거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장막에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1: 네. 믿음의 거인들 여러분 만나면서 반갑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뵙고 또 축복된 얘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김대진 목사였습니다.
0: 네, 저는 김용환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이 시간은 여수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구별하는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내 손에 쥐어진 많은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물질을 구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거룩함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됨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일,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제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때로는 따르는 군중과 무리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군중과 무리 속에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성숙하여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이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너희가 참내 제자인 걸 알리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의 제자인 걸 알리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왜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어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안에 거해. 그랬더니 그 안에 가면 뭐가 있는데요? 그 안이 어떤 데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안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회복과 치유를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참된 치유, 회복,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과 안식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이 안식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가면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어디 가면 여러분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찾아 파랑새를 쫓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결론은 파랑새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이 파랑새를 쫓는 인생,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게 와라. 그럼 너에게 참 안식을 주리라. 오늘 이 안식 안에 거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 되신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 아멘합니다. 고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당신의 사랑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랑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크고 힘든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그렇게 그냥 통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조명시키고 있어요. 저는 가끔씩 성경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굳이 성경에 왜 그 내용을 기록했을까? 그 예수님의 약한 모습,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굳이 거기에 그 약한 모습을 왜 집어넣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놔두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중에 훗날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실 것 같아서 너무나 좋으신 분으로 깨달아졌습니다. 당신도 고통스러워하고 십자가의 아픔을 아시며 절규하셨던 그분이 오늘 나의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그분이 좋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옆집 아저씨 참 따뜻한 느낌 갖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 멀리서 그냥 나에게 명령만 하는 그분이 아니구나. 내 가까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나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그 십자가형을 앞에 놔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어졌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 앞에 고통스러우셨으면 이 절규를 하셨을까요? 구원자 되신 그분의 절규.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고난의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게 하신 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갑니까? 내 고통, 내 실패, 내 절망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만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닮아가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십자가형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을 맡기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버지를 그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분은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냥 아는 사랑이 아니라 받았던 사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는 그 사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의 인생에 그 표현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 담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모든 고백과 아름다운 글로서 표현한 그것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송명희 씨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온몸 사지 육신을 뒤틀려 틀어야만이 말 한마디 겨우 할 수 있는 이 장애인 송명희 씨가, 남의 도움이 없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이 사람이, 남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 숟갈의 밥도 입에 넣을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 사랑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 송명희 씨가 고백한 말할 수 없고 표현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정말 경험한 자들이 말하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킬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시는데 어떻게 그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켰듯이 너희도 내 계명 안에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주를 사랑한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비수처럼 꽂혀 있어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던 어떤 이들, 아픔 중에 있던 어떤 이들, 절망 중에 있던 어떤 이들,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따뜻해요.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또 편안함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그 계명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말씀에 충만함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날 때 나를 다시 절제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까? 요한복음 5장 15장 11절 오늘 본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려 하겠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구나. 이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구나.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외적으로 하하 웃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 모습에서의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함입니다. 내적인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을 경험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안에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그걸 반드시 채워야 기쁨이 되고 무엇을 빼앗겼으면 그걸 찾아야 기쁨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의 손실, 물질의 손해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채워짐 때문에 회복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채움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있으리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아니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고난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누가 실패 가운데서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예수 말씀, 주의 말씀 붙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평안은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내 자신이 용서되지 아니할 때예요. 남은 모르죠. 남은 내 안에 어떤 고통과 싸우고 있는지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이 싸움, 무너져 내리는 나의 자존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이 없는 내 인생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때론 저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지 못합니다. 아니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이 나를 용서하게 하고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의 계명 안에 있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비전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 내 인생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미워하는 내 삶에서 자유함을 얻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인생과도 비교될 수 없는 나는 나만의 존재로서 주님이 세워주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날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그러한 조롱과 누구의 비판 때문에 눌려있던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유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과합니다. 예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평안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도 남에게 용서받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절박함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정말로 비난하는 그 삶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어쩌면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가? 그 절망과 그 절박함이 어느 날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일행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가 두리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설마 자신을 향하여 시선을 줄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 안에 있어야겠다. 이 위대한 선언이 자신의 삶을 절망하고 그 인생길에서 아파하던 삭개오를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 겁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오늘 너 집에 있을게. 이 선언이 이 삭개오로부터 닫혀있던 그의 인생길에서 뛰어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기쁨과 평안이 그를 자유롭게 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안에 있게 되자 자신과 화평하며 이웃과 화평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돈 때문에 살았던 이 인생, 돈이면 된다는 이 가치 속에 살았던 인생, 그래 내가 남에게 좀 욕 좀 먹어도 돈은 있으니까라고 이 위안을 삼았던 그 물질로부터 자유한 이 인생, 어떤 일이 도대체 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재물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고 내가 누구에게 혹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대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어디서도 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 예수 사랑 안에 들어가니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한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은 용서와 화해와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의 완벽함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인생은 참 먼 곳에서도 힘들고 누구 때문에도 힘들지만 보편적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는 가정에서 힘듦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했기에 사랑하자고 그리고 그 사랑 변치 말자고 부부의 연을 맺었던 우리는 그 부부의 삶이 얼마나 순간순간 지켜내기가 힘든지 살면서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평화, 인류 평화는 둘째치고 내 가정, 부부간의 평화라도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말하듯이 그렇습니다. 용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화해할 수 없이 사랑 행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 사랑 이룰 수 없습니다.

0: 제가 60평생의 목사가 되어 다른 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인생 살아보면서 꼭 목사가 아니어도 깨달은 한 가지는 있습니다. 부부는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서로를 아껴주며 살아야 되는 존재지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는 피수처럼 제 심장을 꽂을 때가 너무 많아 심장이 너덜너덜 찢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리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상처받는지 참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꼭저 말을 들어야 되는 이것 하나가 그렇게 비수처럼 지금도 꽂히고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이 비수를 언제는 안 받으려나 생각하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받아야겠지요. 예. 그런데 그래도 나이 먹으면서 헛것으로 먹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는 분명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래도 삶의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무조건 부부싸움은 2절을 안 하면 됩니다. 아, 여러분 다 도가 터가지고 뭐 그냥 뭐 다 경험하십니다. 2절을 안 하면 됩니다. 힘들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틀려요. 도대체 나에게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고 내가 그것을 변명하거나 그걸 설명하려고 하고 한 번을 평화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그걸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내가 평안했던 적 죽었다 깨어나도 없었습니다. 평안했던 적 딱 한순간입니다.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니 그게 젊은 날이 힘든 거예요. 나도 그도 젊음이 있고 그도 나도 자, 존이 있는데 자꾸 나를 말하고 싶었고 많이 그랬죠. 지금도 2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생기지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절 하지 않게 하옵소서. 2절 하지 않게 온몸을 비틀고 2절 2절 하지 말자 하면 바로 평화가 찾아와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예.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희생 용기가 거창한 건 아니더라고요. 한순간만 입 다물고 참아내면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는 이 비밀을 왜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예수님, 내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여 거기 거류하였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거류는 나그네나 이방인으로서 잠시 머물다, 임시로 체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멜렉이 처음부터 모압 땅으로 아주 이사를 가려던 것은 아니었단 얘기죠. 흉년이 지날 때까지만 잠시 피해서 살다 오자라는 임시적인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2절에서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살더니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정착하여 그것에 머물러 있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다 4절에는 거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본격적으로 정착해서 삶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타협의 단계성을 보여줍니다. 죄와 세속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출발의 단계를 지나 임시 체류 단계를 거쳐 아예 정착하게 되고 결국 그곳에 동화되고 마는 것이죠. 흉년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피했던 결과는 잠깐의 피신이 아닌 영적 안주와 10년간의 정체였습니다. 거류하려다가 결국 정착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성도의 영적 위기를 보여주는데요. 내 생각대로 위기를 해결하려던 잠깐의 피신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격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계십니다. 그들이 처음 거류하던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남겨지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곳을 향한 떠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흉년은 분주하고 부족함 없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순간 하나님께로 다시 이어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쩌면 남겨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겨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삶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흉년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이지만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복음에 반응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오미와 룻과 같이 복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근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라십니다. 룻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길을 선택하고 붙들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끌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돌아옴을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0: 산 주파수가 잘 잡히고 우리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에스겔 제24장
1: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개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0: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1: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0: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2: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0: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1: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3: 제 25장.
0: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1: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것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0: 열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용화로운 성읍들 비데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문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문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0: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스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2: 제26장
0: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파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닷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리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숨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0: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제27장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순이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향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대와 수놓은 것과 가는 대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믿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부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괴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단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0: 산내와 에덴과 스와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재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1: 하셨느니라. 제28장
2: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0: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아니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2: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0: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

0: 다음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0: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는 오늘 이 저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선하신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기프티드의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Evening Praise.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이번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이 함께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조영성님의 시편 92편 두곡 띄워드릴게요.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손경민의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조용석의 시편 92편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무료로 사연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도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연주곡 한곡 준비했는데요. 필 데이브의 연주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들으시죠.

필 데이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들으셨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벌써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크리스톱 누인의 영어 찬양입니다. Goodness, Love and Mercy. 주님의 선하심, 사랑, 그리고 인자하심.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0: 독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돕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돕는 자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곁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셨죠? 또 힘의 근원이 되심을 피부로 느끼신 줄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이몸의 소망 무행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강성훈의 귀하신 주여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536번님께서 희주일에 감사를 선택하기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잠시 뒤에 함께 듣도록 하고요. 9801번님께서는 아이들이랑 밤산책 나오셨다고요.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너무 신기해할 것 같아요. 찬양 신청 기프티드에 나는 보기 원하네 신청해 주셨어요. 와. 아 그리고 6118번님께서 저장미꽃 위에 있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게 다양한 신청 찬양 모두 띄워드리고 싶지만 지금 나는 세 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곳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을게요. 감사를 선택하기.

한웅재 앨범에 실린 찬양 모든 상황을 넘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다음은 여러분의 신청 찬양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6757번님께서 저는 올해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손녀딸 200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그리고 9572번님께서도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리며 이 시간 귀한 찬양 함께 들을게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승민의 찬송 네 줄을 가까이 들으셨고요. 심플마인드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기도와 또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전복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갑판 아래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소리는 배의 화물로 선적된 대포 때문에 나는 소리였습니다. 폭풍 가운데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대포를 묶어둔 밧줄이 풀렸고 대포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벽에 부딪히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부터 선원들은 폭풍보다는 대포를 고정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배를 파괴하는 것은 외부의 폭풍이 아니라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대포이기 때문이었지요. 프랑스 작가 빅톨 위그가 쓴 93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소개해드렸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나 자신의 내면을 먼저 점검해보는 것도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남의 탓, 환경 탓을 하다 보면 문제의 답을 찾기보다는 불편과 불만이 늘어나게 되지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지혜로운 답과 평안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극동방송 13개 지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한 시간 동안 풍성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합니다. 어제 다 써버린 것 같아도 오늘 다시 채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9월의 첫날 밤 그 새로움을 기다리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매트 레드맨의 Nothing But The Blood 전해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9월이 시작됐습니다. 새 달이 시작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제 힘들었던 일이 오늘 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이런 고백은 상황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매일 아침 다시 채워진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형편은 어제 그대

필요여도 나를 대하는 그분의 태도는 오늘 아침 새것, 완전 새것이라는 것. 어제 실망스러운 하루를 보내셨더라도 오늘은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9월의 첫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늘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은 새롭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돌아서지 않으리, 딤르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윌러브의 난 예수의 날빛이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읽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raw Me Close, Darrell Evans의 Let the River Flow, Tommy Walker의 We Will Rememb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나갈 곡 중에 오벳의 아빠의 노래라는 노래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오벳 그 두 부부죠. 이 팀하고 개인적으로 뭐 친분도 있지만 이 곡을 쓴 윤주 자매가 쓴 피드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 곡을 만든 분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쓰신 곡이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간암 투병을 하시는 동안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답해 주실까를 생각하며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평생 찬양을 유난히 좋아하셨던 아버지께 그 마음을 노래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급하게 써 내려간 곡이다라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곡은 맞는 사람의 사정을 알고 들으면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벳과 조찬미가 함께한 아빠의 노래,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그리고 조준모의 그분 거기 계시리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that you can stand. For your life is in.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발로스는 내 인생의 악보의 저자이며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태생으로 수영 선수이며 가스펠 싱어입니다. 3살부터 시작한 수영은 발굴의 실력을 발휘해서 스웨덴 국내 대회를 휩쓸었고요.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서 자신의 수영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요. 다리도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절반 길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절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녀가 물에 친숙하다는 걸 알고 어려서부터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은 천성적으로 약한 그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긴 호흡의 노래도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화사한 미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애는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은 아주 행복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장애는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팔이 있었다면 할 수 없었을 일들 같은 거죠. 그래서 제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요. 사실 쉽게 낙심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요. 역경 가운데 우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레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나의 찬미.
1: 감사합니다.

바리톤 이승왕의 그래도, 앞서서 들으신 찬양 레나 마리아의 나의 찬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가스펠 싱어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아, 나라면 정말 저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레나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저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알았기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편

0: 시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희 믿음의 고백으로 가슴에 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찬양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1069 우물정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나 마리아의 모습에 반한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결혼 반지를 실에 꿰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아름답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레나 마리아의 찬양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레나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 And one more tim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this concert and God bless you.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랑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리고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향하고 있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소풍 같은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풍성하시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부부들이 꼽는 결혼 생활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너무 다른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연애 시절엔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발견될 때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인정과 격려, 칭찬을 사랑이라 느끼는 반면 여성은 관심과 배려를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남편과 아내는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나영만의 사랑은 느로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길, 예수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슈르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명선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코디 칼리스의 Found Foundation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휘트니 휴스턴과 세시 와이너스의 Count on M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ur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써니의 다시 일어나 띄워드리고요. 여섯 나무엔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워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또 어디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 이 부, 명예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가족이나 학업에 대한 열망을 따라서 살아가느라 주위를 둘러보지도 못하고 참된 행복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따라가야 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 광야든지 또는 폭풍우 같이는 바다든지 평탄한 푸른 초장이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군사로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뭔가 빛나지도 않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저 영원한 생명의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꿈꾸고 내 곁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삶이 참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끄시는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요. 오늘도 FM과 또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은혜의 복음과 함께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깨어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꼭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북녘 땅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찬양도 같이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한 인민군 병사였다가 귀순하신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대내외 보도 내용을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김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국도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경책은 공포의 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읽기만 하면 죽어야 하고 읽으면 안 되는 위험한 책이 성경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북한의 통치자들, 당간부들, 또 보위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두려워할까요? 왜 주민들이 성경을 읽거나 보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많은 범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사회에서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죽이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격리시키고 억압하고 통제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북한의 통치자들이 그대로 베껴서 모방해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당의 유일사상 책이라든가 김일성의 일대기라든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일반 주민들은 그 사실도 잘 모르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유일사상 책에 특별히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특별히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인간의 위치를 수령과의 관계와 충성에서 규정하고 체제에 대한 사상적 일치를 요구하는 북한의 획일적이고 유일적인 지도체계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섬기도록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되며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과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는 실천해야 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어떻게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갈 거냐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스스로 인간에 대한 가치를 규정할 수 없고 통치 체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리더들이 성경 안에서 북한의 통치 이념들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으로 김일성과 김부자를 등갑시켜서 북한 주민들이 그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북한입니다.

0: 그래서 북한의 리더들, 특별히 김일성 3대 세습을 거쳐 내려오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특권층들은 일반 주민들이 성경을 대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분들이 억압과 통제와 감시 가운데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진짜고 북한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인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쉽게 무너지고 그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특별히 북한 주민들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자유롭게 보고 진짜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북한 사회에도 또 북한 땅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도 여기에서 수천만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고 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북한 지도부의 거짓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간이 매점, 어떤 걸 말할까요? 요즘 북한 골목 곳곳에 간이 매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 같은 의미일까요?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운영하도록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대체로 편리하다는 반응이고 점점 이 간이 매점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각 도를 넘어가는 길목에도 간이 매점이 설치되면서 물자 이동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는데요.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에서 개인의 소매 활동까지 관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 골목마다 간이 매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골목 곳곳에 간이 매점이 늘어나서 네.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0: 네, 간이 매점 어떤 형태인가요?
2: 네, 간이 매점은 행정상으로 편리봉사관리소 산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전적으로 개인이 맡아서 합니다.
0: 네.
2: 시장 상인들이 자기 돈으로 매대를 사서 시장관리소에 정해진 장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0: 네.
2: 간이 매점도 역시 개인이 돈을 들여서 매장 공간을 확보한 뒤에 편리봉사관리소에 세금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내고 영업하는 구조입니다.
0: 네, 데일리 NK가 전한 소식이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8월 31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정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곳곳에 개인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라고 소식 전했습니다.
0: 네.
2: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이 매점을 자주 찾고 있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0: 예. 간이 매점을 그래도 내려면 돈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2: 네, 간이 매점을 내는데 돈이 들죠.
0: 네. 네,
2: 매점 공간의 가격은 위치 또 유동 인구 등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회령시의 경우를 든다면 간이 매대 운영자가 편의봉사관리소에 세금격으로 하루에 북한 돈 3만 원을 현금으로

0: 납부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1: 꽤 많은 비용이긴 한데. 그렇죠?
0: 예. 네.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3천 원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10배를 하루에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1: 그래도 이런 간이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0: 예, 판매 품목은 운영자가 직접 결정한다고 합니다.
1: 예.
0: 기본적으로 술, 담배, 당과류, 채소 등이 간이 매점의 주요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골목마다 간이 매점이 생겨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면 오히려 참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반응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0: 예,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1: 네.
0: 예, 집과 가까운 간이 매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요.
1: 예.
0: 특히 시장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간이 매점은 크기가 크지 않고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나 양도 적지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1: 지금 이 간이 매점이 확산 추세인 거죠?
0: 그렇습니다. 간이 매점이 확산 추세인데요.
1: 네.
0: 간이 매점이 주거 지역에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변에 간이 매점이 설치되어서 통행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1: 예.
0: 이런 간이 매점은 주거 지역하고 좀 다르게요.
1: 네.
0: 일반 소비재 외에도 유류 같은 기름류 같은 특수한 품목까지도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보위기관 산하의 10호 초소 주변에도 간이 매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이 10호 초소는 한 도에서 다른 도로 넘어가는 주요 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검문소입니다.
1: 예.
0: 사람과 물자 이동을 통제하는데요. 예, 이렇게 10호 초소 주변의 간이 매점에서는요,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나 간단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까지 취급하는데 구경 연휴 판매소의 공식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은 북한 골목에 간이 매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한번 정리하면서 분석해 주시지요.
0: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간이 매점은 한마디로 편의점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시장과 함께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상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 사회에서 유통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전에는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졌는데 골목골목에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 간이 매점이 들어서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유통이 공급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1: 예.
0: 유통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간이 매점은 편의봉사관리소 관리 아래에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자금을 대고 자율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편의봉사소 통제를 두는 것이 이 관건입니다.
1: 네.
0: 이것은 법적 보장이나 안전성 보장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통제가 간이 매점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장마당은 생존을 위해서 너도나도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근데 간이 매점은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 네.
0: 영업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오.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1: 네.
0: 그래 입지 선정에서부터 품목까지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1: 네.
0: 시장 기능이 북한의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가는 모양새라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북한에 또 이제 시장 경제 기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골목에 간이 매점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이 매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선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편의봉사소를 통해 간이 매점을 통제하고 있는데 편의봉사소가 간이 매점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사회가 인민들의 필요에 따라 발전하게 하시고 국가는 인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오늘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라보기 함께 해주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더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과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라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혁명 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고 뉴욕타임즈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에 집중해 온 미국이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 유가는 브렌트 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 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약 1,000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병력 손실을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고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에 할당량을 내려 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 약 160만 원의 소개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수와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된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게도 했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적고 여러 업자가 비슷한 차량을 들여오면 판매 경쟁까지 벌어져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신차 한 대를 들여오는데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천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한 대를 팔면 대체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0: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 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손가락을 턱에 대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18.8% 증가했습니다. 한일 간 항공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으며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9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백령도에서는 북동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원주 22도, 파주 21도, 영월 20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과 파주, 원주, 영월 모두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순천 24도, 남원 23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순천 32도, 남원과 목포가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 통영에서는

소나기 대신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통영 25도, 포항과 울진 23도, 낮 최고 기온은 통영 33도, 포항 31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양덕 18도, 평양 17도, 강계 15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양덕 26도, 강계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장현 19도, 해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성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흥에서 비가 오겠고요.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원산 20도, 함흥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5도, 고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백령도에서는 북동

0: 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원주 22도, 파주 21도, 영월 20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과 파주, 원주, 영월 모두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순천 24도, 남원 23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순천 32도, 남원과 목포가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 통영에서는 소나기 대신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통영 25도, 포항과 울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통영 33도, 포항 31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평양 17도, 강계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양덕 26도, 강계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장현 19도, 해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성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흥에서 비가 오겠고요.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원산 20도, 함흥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5도, 고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9917 성도님 반갑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처음 들으셨대요. 문득 잠에서 깨서 틀어놨던 집에 울려 퍼지고 있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잠잠히 방송을 듣고 있으니 북녘당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방송이네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북녘에 주님을 알아야 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동지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샵 1069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사연들, 또 응원의 기도들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성경 속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네 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하죠.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얻게 되는 양식이 아닌 일을 통해 얻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몸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듯 영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고 이 양식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과 성도의 교제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동역자들과의 교제가 삶에 필요한 양식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로 함께 할까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보금의 메아리 첫 찬송 주기도문 찬양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없는 연주 찬송으로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북한어 성경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의 양식을 구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구하면서 나아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어서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

인데요. 계속해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People's Church 선교 부흥회를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이 리처드 웜브렌이라고 하는 동구권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을 줬던 것은 그 양반이 잘 아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 간증해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애를 먹였는지 뻘겋게 달군 쇠고랑과 칼로 고문을 당하며 매를 몹시 맞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감방에 굶주린 짓대를 몰아넣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쥐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서서 있었지. 왜? 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자기가 항복을 안 하니까 14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매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아들을 보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은 그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자기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배반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라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경로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아들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피가 감방에 낭자하게 뿌려졌을 때 결국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버지 목사님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연주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0: 3, 4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말 비행기를 타시고 아이와 함께 오셔서 이곳에서 마주했던 인천 공항, 그리고 또 예쁜 꽃들에 대한 꽃내음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리로 오셔봅니다. 김현옥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이제는 정말 자매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 가운데 우리 지금 북한 고향 땅에 있는 가족분들도, 특별히 어머님도, 또 이웃들이 있으시다면, 또 중국에서도 알고 지냈던 이웃분들도 들으시고 함께 그 은혜를, 이곳에서 너무나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꼭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한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사실 들어보고 싶어요. 3개월 차시잖아요. 예. 이제 하나원을 나오시고 나서 사회 정착 3개월 차신데 지금 신분증 있으시죠, 선생님?
1: 예, 있습니다.
0: 어떠셨어요? 신분증 딱 손바닥보다 작은 그 카드 하나를 받으셨을 때.
1: 예, 그 수많은 우리 북향민들이 네. 솔직히 그 신분증을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감회 깊었죠. 이제 중국 땅에서 북한에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거기서는 뭐 솔직히 그게 큰 정말 우리의 그 자유를 맛보게 한 그런 신분증은 아니었지만 중국 땅에 와서는 10여 년을 우리가 신분이 없이 살았잖아요.
0: 그런데
1: 네. 정말 이 신분증이라는 걸 딱 받아준 순간 정말 그 기쁨이라는 건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자유의 땅에서 이제 내가 이제 신분이 당당하게 있구나 하는 그런 예 자신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0: 신분증을 어디 한번 보여주시거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1: 많은 데서 신분증을 이제 내드리고 네.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그게 필요한
0: 맞아요.
1: 거고 예 이제 학원을 다닐려도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신분을 다 확인하시고 그 어디 가나 지금 이제 신분증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예
0: 가장 처음 사용하셨을 때가 기억이 나실까요?
1: 예 이제 한국에 정착하면서 저희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졸업하시고 나오셔서 배정받는 집 안에 보면은 거의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채우기 위한 돈도 따로 나오고 사러 가셔야 되고 이것저것 사실 것도 다 사셔야 되고
1: 예.
0: 그리고 또 살림 그렇게 채우고 사회 경험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너무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도 안 되고 이제 언어를 하나 들어도 네. 문자가 와도 이게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진짜 모릅니다.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0: 휴대폰 사셨어요?
1: 예. 휴대폰이 다 있고 지금 오자마자 휴대폰은 다 구입하죠. 대부분.
0: 하나원 졸업하시자마자.
1: 예, 그렇죠.
0: 이곳저곳에서 또 문자. 북한에선 통보문이라고 하죠.
1: 예.
0: 문자도 많이 받으셨어요?
1: 예. 이제 주민등록이나 뭐 이제 관리소 같은 데서 이제 문자가 오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대화하잖아요.
0: 네.
1: 이게 그 더우미 선생님이랑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은 처음에 어떻게 발을 떼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0: 맞아요. 이게 정착하실 때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행정 용어들이 참 전문 용어다 보니까
1: 완전히 생소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저희는 정말 중국에서 네. 그냥 죽을 먹던 밥을 먹던 남편이 버려다 주면 먹고 진짜 그런 걸 하나도 경험을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0: 그쵸.
1: 저희들이 처음에 딱 이렇게 그 이제 마음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은
0: 네.
1: 정말 한 가지 하는 게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0: 근데 또 도움을 청할 때 옆에 정착 도우미 또 1대1로 예. 같이 계시고 교회에서도 또
1: 그렇죠.
0: 도움을 요청하시면 많이도 도와주시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거 정말 제 며칠간에도 아휴, 너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0: 왜냐하면 이곳에 먼저 온 우리 북향민 분이라고 하셨는데
1: 예.
0: 먼저 온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1: 예.
0: 먼저 걸어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0: 그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너무 감사하죠. 예.
0: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언어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매님이 양강도가 고향이시잖아요.
1: 예.
0: 처음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뵀을 때 좀 놀랐어요.
1: 아, 예.
0: 왜냐면 양강대에서 오신 분들의 사투리가
1: 당연하죠.
0: 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1: 심하죠.
0: 강하시거든요.
1: 맞습니다.
0: 말도 엄청 빠르시고
1: 예.
0: 이 높낮 제가 사실 잘못 알아들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정말 이 순도 100%의 사투리를 경험하면 선생님께서는 정착 3개월 차밖에 안 되셨는데 거의 양강도 사투리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양강도 분들은 양강도 분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저를 택하시고 정말 그 땅에서 그 가장 언어로 살지 않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 땅에서 살 때.
0: 아, 북한 땅에서도 사투리를 잘안 쓰셨어요.
1: 아버님은 이제 황해도에서 이제 군사복무를 하셨고, 어머니는 또 이제 황해도에 있는 분을 꼬셔가지고 아빠가 지금 가시다라니까 아주 정말 그 언어 때문에 이제 장사 같은 거 나가면은 아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0: 소외감
1: 예, 완전히
0: 느끼시고.
1: 우리 양강도는 날강도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박한 거죠. 힘들죠. 예,
0: 네.
1: 그렇게 제가 힘들었거든요. 이 언어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그 언어가 거쳐앉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0: 선생님, 그럼 지금 황해도 말씨가 더 크신 거예요?
1: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0: 아무래도 개성분들이 또 서울 말씨랑 가장 가깝고,
1: 맞습니다. 저희들이
0: 네.
1: 이제 개성 그 저기 도끼 사건 때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 무리배 집에 된 분들이 같이 있는 광산이어서 예. 그러다 나니까 저희 언어가 아주
0: 네.
1: 참 그런 데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 과정이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각성만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저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거쳐는 안 졌지만 예,
0: 언어들이
1: 거기에 대해서 국어 뭐라
0: 말하기
1: 예, 말하기 그그
0: 스피치.
1: 예, 그거를 계속 이제 자체 연습도 하고
0: 네.
1: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0: 그쵸.
1: 저희 북한민들의 그 이제 예, 서울 분들과 다른 그이 언어법을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잘안 돼, 안
0: 너무
1: 되지만
0: 잘하세요. 지금
1: 아유,
0: 저희 지금
1: 감사합니다.
0: 대화하는데 북한 주민분들이 오해하실 만큼 어투가 많이 없으셔서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오신
1: 예.
0: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얘기를 다루는데
1: 예.
0: 선생님의 그 화법, 그 어투를 들으시고는 물음표를 가지실 법한
1: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0: 언어에 대한 달란트를 주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렇게 실제로 하나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으시지만, 저도 그런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원을 졸업하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1: 예.
0: 말하는 법. 왜냐면은, 대화, 이 어투도 문제지만,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떤 이제, 높낮이, 뭐 단어도 중요하지만
1: 예.
0: 표현법이 정말 다르잖아요.
1: 맞습니다.
0: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곳에서는 같이 일을 하고 함께 뭔가 서로 같이 울고 웃고 뭔가를 해내가야 되는데 다른
1: 예.
0: 언어들 때문에 오는 그 간극도 저희가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아멘, 맞습니다. 제가 딱 왔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딱 관리소에 내려갔는데 이제 얘기를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경비 그
0: 분이랑
1: 이제
0: 네.
1: 하는 분이 그럴 바그 그런 거왜 여기까지 나만에 왔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왜 나만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물건이 조금 이렇게 누실이 돼가지고 딱 이를 물어보러 갔는데 아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 딴에는 이제 한국의 어느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많은 좋은 점들만 이제 머릿속에 환상을
0: 네.
1: 가지고 왔잖아요.
0: 네.
1: 근데 딱 물건이 상실이 되니까,

0: 예, 얘기를 지금 이렇게 주고받는데, 응? 막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몸에, 저도 이제 모든 걸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딱 바뀌더라고요. 너 그런 거왜 한국에 왔는가고. 누가 어라 그래서 왔는가고. 아, 얼마나 힘든지.
1: 근데 그게 참,
0: 아, 예.
1: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서울, 경기도 다, 여기서도 사실 화법이 다 다르거든요? 뭔가 직설적인 것도 있고, 충청도는 돌려 말하기도 하고 한데, 분단이 그어진 남과 북은 또 얼마나
0: 예,
1: 그러겠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상처 많이 받으셨겠어요, 거기서.
0: 그렇죠. 당연히. 아, 누가 한국에 오라 그래서 왔는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1: 직설적으로
0: 예,
1: 물어보셨군요.
0: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루 그냥 기도하면서 살았는데도, 그게 진짜 내려 안 가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또 회개는 했지만, 이게 힘든 부분이라구나. 과연 우리 북향민들한테서
1: 네.
0: 저도 정말 조심하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자기만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부딪히는 건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1: 그쵸.
0: 거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나름에는 이르게 하는데 다른 분들 얼마나 힘들겠나.
1: 네.
0: 예.
1: 그렇게 오는 그 간극들, 그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차이를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과제들을
0: 네.
1: 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거를 내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1: 네.
0: 하나님 보시는 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하고 기도를 시키는 것 같아요.
1: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의 정착기, 딱그 3개월의 정착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일화들이 더 궁금하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정착 3개월 차의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찬양 전에 북한에서 온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일상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 웃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 이런 교제가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칠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과 세상 사이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

함께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무르익는 믿음 생활의 로드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떤 분은 믿음이 열매 맺었다고 환호하고 간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믿음대로 된 게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뭐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간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이 열매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고 있나? 눈앞의 현실인가? 사람들의 평가인가? 환경 여건인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 질문 던져보면 내 지금 믿음이 열매 맺을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출발점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나왔다고 믿음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그게 믿음의 출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믿음이 자연스럽게 무르익어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바라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저 밑줄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 밖 사람들도 바라봄의 유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늘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부작용만 바라보는 사람은 부작용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론이 학계에 보도됐죠. 그게 바로 노시보 효과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렇게 되도록 뇌가 변화됩니다.

있답니다.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 이론이잖아요. 저건 성경에 있는 거다. 교회 막 학계에 보고된 이론이다. 학계에 보고된 이론인 거예요. 성경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자꾸 바라보면 두려워하는 대상의 올무가 되려니와 저번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던 솔로몬이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리고 본인도 그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인생살이 두루 섭렵하고 세상 많은 사람 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했던 말이 저거예요. 솔로몬도 두려워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거 자꾸 바라보면 내가 그것에 올무가 되고 희생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유행 풍조 자꾸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에 물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하수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환경 여건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좀 수준 높게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요 말씀 직전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의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믿음장.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그야말로 칭송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 리스트를 쫙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봄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 그들을 바라본다고 여러분에게 뭔가 변화되고 그런 거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내가 녹슨 인생이요 부패한 인생이요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바라봐야 내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면 인생살이도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건넜어요. 그런데 바라봄의 대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파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지라.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결과를 천양지차로 만듭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만 계속 보다가 비겁한 겁쟁이들이 됐고 똑같은 골리앗 보면서도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처럼 두려움을 안겨주는 환경 여건 바라보는데 초점 모으는 사람 안 봐도 뻔합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환경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그 모든 것 주장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자 승리자가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과거의 미련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다가 뭐가 됐고 소금기둥이 됐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산상봉사경에 때 배워놓고도 또다시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구습을 계속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자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상대방의 단점만 바라보는

0: 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북신교회 있어요. 단점만 바라보는 자는 비난하고 흉보기 바쁜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상대방에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 그로 말미암은 장점, 그로 말미암은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피스메이커 되잖아요. 뭘 바라보느냐가 내가 트러블메이커인지 피스메이커인지도 결정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형성되잖아요. 저건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상식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형성되니 어떤 선택의 기록이 기로에 있을 때에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육신대가 그동안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바라보는 것도 자신의 분량에 걸맞게끔 해야죠. 소위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주제 파악해야 돼요. 그럼 우리 주제 파악을 해봅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어줄 만큼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그런 존재에 걸맞게, 우리 신분에 걸맞게, 뭐에 걸맞게? 신분에 걸맞게 바라봐야지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주제 파악은 못해가지고 계속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뒤적이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신분에 걸맞게 따라 합시다. 신분에 걸맞게 바라보자. 이제부터 좀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존재에 걸맞게 좀 살아가세요. 그래서 깔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믿음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지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동안 지치고 허우적거렸을 때 잘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 엉뚱한 것 바라봤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깔아지고 시험이 들었을 때 잘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분모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엉뚱한 것 바라봤을 때요. 아, 이것을 수백 년 전에 깔뱅이 알고 고백한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숨을 쉬어야 하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려면, 의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는 믿음을 호흡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늘 예수님 바라봐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하박국 구약성경인데도 바라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1: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0: 저 말씀 가운데 밑줄 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으로도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묵시건 비전이건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 있는 하박국서에서 먼저 등장하는 게 바라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겁니다. 하박국 시대에 먹고 살기도 바쁜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좀 잘못한 게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위로는커녕 바벨론, 그 잔인 무도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심판이고 경고라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심판은 사라지

빠지게 됐죠. 어쨌거나 그런 상황 됐을 때 이 하박국은 아니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긴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우리보다 더 못된 인간들인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큰 틀에서 보면 하박국은 복음 전하지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혼란스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목사인 저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받는 분들은 제 혼란스러움 없는 줄 아는가 본데 저도 주님의 종이라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박국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 생활에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자, 질문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이 보이게 되고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묵시를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한 다음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믿음 생활의 로드맵인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심령이 갖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면서 뭔가 바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건 말씀에 근거해야 되죠.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전이 연그러가요. 그럼 열매가 연그러가는 나무가 되려면 자양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이제 열매 맺혔으니 자양분 공급 안 돼도 돼요? 감이 맺혔다고 이제 저절로 홍시가 되나요? 계속 자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도 믿음의 열매가 보여도 그것이 무르익어가려면 말씀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양식인 말씀이 계속 공급되도록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 제가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답은 속으로만 답하세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보셨던 것들 있죠? 이런저런 장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다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아니 어제 보았던 걸 누가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자녀 삼아주시고 요만큼도 빈틈없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비전이어요? 근데 그걸 또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내가 본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룩한 근성이 있어야만 비전이 연그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본 묵시를 기록해라. 그것도 어설프게 기록하지 말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 어느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인간들은 외모를 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요. 자꾸 현실만 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게 바라보고 보여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드디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단계로 진입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달려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압축시켜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나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라? 달려가는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을 때 또 한 번 또 체크해 볼래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그대로 되기 위해 여러분의 행동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열매 맺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8월달 계속해서 믿음 생활에 관해서 무르익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만큼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다 보면 열매 맺히겠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행함 있는 믿음, 달려가는 믿음, 요게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속성상 이 말씀은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질 않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 반드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에게서 배운 건 마음에 기록하고 기다리면서 막 달려가고, 그러면 이제 말씀이 달리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은 전능자이시니까 필요하면 기적까지 만들어주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저절로 자라질 않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기다림이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아요. 하박국도 지금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 기다리는 게 쉽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분명하게 보여주신 비전인데 왜 여전히 그대로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많이 방황하고 요동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는 지점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의 엑기스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포기하고 아니면 그 약속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뭔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실천하신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앙망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타입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저는 참고 기다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영적인 임상학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검증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매 보고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사실 직시하는 거지. 믿음은 뭐예요?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충돌할 때도 내가 말씀을 붙드는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0: 일을 내가 계속하는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기다림이 있다.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 있습니까?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기다림은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약속 성취의 과정을 추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 성취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이 열매 맺도록 하시기 전에 비전의 주인공 될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비전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순종도 함께 뭐 하신다? 빚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약속은 믿고 확신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최상품 믿음의 주인공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 안 이루어주시는 겁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이게 무르익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까지 감수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남이 나에게 부끄러움, 수치, 조롱, 치욕을 안겨준다고 할 때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온갖 수치, 조롱, 모욕, 침뱉음까지 하시는 걸 예수님이 감수하셨죠. 그런 부끄러움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기에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마침내 영광스러운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좀 감수할 거 있으면 좀 감수하면 안 돼요. 예수쟁이, 뭐 또 교회 가네,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감수할 수 있다면 마침내 영광의 열매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숨을 쉬어야 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 죽는 겁니다. 죽은 신앙인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겉은 멀쩡한데 입은 무성한데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으니까 저주해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을 예수님이 저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저주 안으리라고 확신해요. 왜?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 믿음은 병들었을지라도 죽은 믿음 아니니까, 저주받을 대상 아니니까 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혹 이런저런 시행착오 범할지라도 반드시 범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에도 믿음, 무르익는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 꼭 맺고야만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4

4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물을 읽는 믿음 생활의 로드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광주와 여수, 목포, 제주가 26도, 부산이 25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3도, 강릉 22도, 개성과 춘천이 21도로 보이고요. 청진이 18도, 평양과 함흥이 17도, 신의주와 강계가 16도, 해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 여수, 부산, 목포, 제주가 31도, 서울과 대전이 29도, 춘천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 27도, 평양과 신의주, 함흥, 춘천이 26도,

청진 25도, 강계가 24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다소 성급함이 있겠으나 일교차가 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하기사 처서도 벌써 지났고 찻잎을 맺힌다는 백로가 눈앞에 성큼이니 가을이 온 것만은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을을 맞아 더위에 지친 심령을 깨워 기도하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 어서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예배하기 좋은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후 2026년 9월 2일 수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이제 시편 119편 이제 세 번째 연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제 김멜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이제 해당되고 25절부터는 이제 네 번째인 달렛이라고 하는 알파벳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맨 앞에가 알렙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시작이 됐죠. 다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9절부터 보면은 베트입니다. 이걸로 쭉 다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17절에 보면은 이제 김멜로 시작하는데 맨 앞에 가마르 이렇게 되는데 후대하옵소서 이런 의미인데요. 25절부터 보면은 기역자처럼 쭉 되어 있습니다. 기역으로 이게 이제 달렛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부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건 붙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브리시를 이렇게 보면 이제 외우기가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말로 쭉 되고 B로 시작하는 말로 쭉 되고 C로 시작하는 말로 쭉 되고 이런 식으로 119편이 22개의 알파벳으로 쫙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외우느냐?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외우다 보면은 금방 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자, 주의 종. 주의 종. 우리 어제 이제 시편에 보면은 이 기도하는 이 시편의 이 성도들과 아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 갈수록 이 시편에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내 정체성이 주의 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과 그 밖에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로부터 많은 압박과 핍박을 받는데 여기 주의 종,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주님, 저를 이제 후대하셔서, 이게 이제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후대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들이 둘러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하시면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그 긍휼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주여 내게 주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변화와 결단과 고민의 방향이 어디로 이 깔때기처럼 모아져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더욱 붙들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후대하시고 하면 아, 은혜를 베푸셔서 좋다 하고 맨날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주님께서 나에게 차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차는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기 위해 쓰겠습니다. 아싸, 이제 열심히 맨날 이걸로 놀러만 다녀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사를 왔다. 주님, 제가 이 이사를 왔는데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여기서 더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다양한 활동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흩어져 있는 다양한 삶의 목적과 이유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아져야 한다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이제 율법, 이제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면 모르고 자세히 보물찾기처럼 자세히 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 때 여기서 보물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툭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토라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열어주시는 걸 보고 내가 붙들어야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들, 천국 보화들을 이곳에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경이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자,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게 나그네죠. 그래서 나그네는 본향을 가야 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 나그네는 보통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다니기가 쉬워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나그네는 가야 할 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이 땅의 나그네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는 길 안내의 지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명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제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자,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그 말씀에 놀라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이 계명들을 나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여 헤매인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갈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럽니다. 자, 교만하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을 누가 꾸짖으십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요런 이들은 누가 다루신다?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도전입니다. 자,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소서. 자,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방과 멸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힘 없는 나는 뭐 합니까? 나가라고 말해도 막 힘이 없으니까 못하죠. 나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켰사오니, 지켰사오니. 그 다음에 이 비방과 멸신을 떠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 떠나게 해 주십시오.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자, 고관들,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도 앉아서 어떻게 해요? 나를 비방하여. 아, 힘들게 하죠.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묵상한다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한다라는 건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공명하여서 내 마음이 이임을 붙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확실한 말씀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충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자, 이제 달레트에 해당하는 건데요. 진토에 붙어서, 진토는 뭡니까? 예, 이 땅에 있는 흙, 흙, 자그마한 흙들, 진토만도 못하다 그러죠. 흙.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든 존재죠.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진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이 진토, 흙, 흙, 먼지에 달라붙었다. 이 말은 뭐냐?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의 죽을 정도로 정말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전으로, 그러니까 진토에 붙었다는 건 뭐냐? 거의 뭐 반 죽어 있다는 거죠. 자, 붙어 싸우니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죽을 것 같아도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자,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뢸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서서히 나에게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자, 이 주의 법도들은 그냥 인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깨달으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여기 기이한 일들이 뭐였습니까? 18절에 주의 율법, 토라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들. 이것들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예.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힘든 겁니다. 이게 이제 진토에 붙었다는 말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압박을 이렇게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짓눌립니다. 짓눌리고 마음도 턱하니 걸려있고 짓눌리게 되죠.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흐물흐물 그 마음이 녹습니다. 뭐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죠. 영혼이 짓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그러니까 이 영혼이 짓눌리는 상황에서도 나를 어떡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공명되게 하며 이 짓눌림 가운데 가라앉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짓눌릴 때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말씀을 사랑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는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때 찾아오는 이 유혹들,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연약하니까 거짓 행위의 유혹이 있죠.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롭게 베푸소서. 그럽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성실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말씀을 붙드는 그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 힘 있는 사람이 짓누르면 완전히 수치를 막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난 네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걸 알고 있다 하면서 또 근거 없는 비방으로 막 얘기하죠. 자, 그런데 32절 이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이 짓눌리고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좁아지거든요. 이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이 혈기가 앞설 수 있다는 거죠. 예. 짓눌린 마음.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히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이렇게 넓히시는 은혜입니다. 넓히시는 은혜. 나는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손댈 게 아니라 저 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손을 댈 테니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의 마음을 넓혀라. 자,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죠.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짓눌리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넓혀주십시오. 넓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달려가

0: 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다음 분노에 잠식되어 살지 않을 수가 있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능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뭐 하시면?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러죠.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이걸 보면은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분도 주님, 또 17절에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도 주님, 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도 주님, 내 주변의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이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는 연약한 인생, 그분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사는 행복한 인생으로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며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기를 마음이 급하고 상할 정도로 특심한 심령을 가진 시인은 대체 어떤 성정을 지닌 분이었을지 묵상하며 저의 마음도 급해집니다. 이 땅의 한 조각 풀잎 같은 나그네에 불과한 우리네 삶에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지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진토에 붙은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래도 주의 말씀만이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는 이 시인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훌륭하게 훗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게 엄습하는 고통의 골짜기도 그래서 훗날을 기약하는 잠시 잠깐의 새벽 안개 같은 것임을 선포하면서 감사로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계명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성실한 길을 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권면을 따라 순간순간 주의 규례들을 기쁘게 제 앞에 두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 남지이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샬롬.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처음과 나중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알길 원하며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 음성 외에는 오늘 내영혼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며 남들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앞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새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가장 좋은 옷을 갖추어 입고 사무엘 앞에 섰지요. 내가 선택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모두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아들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모두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0: 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형들이 왕으로 선택되기를 기대하며 서 있을 때에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마저도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린 양들이 굶거나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신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러한 중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왕좌를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아름다움은 단지 외모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생기가 있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빛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넉넉한 재산으로 안전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가치를 확인하고 성공의 꼭대기에 오르라고 유혹을 합니다.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넉넉한 삶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될 때입니다. 돈이 도구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 삶의 왕좌에 앉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천사들이 발을 붙들 것이라 말하면서 유혹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십자가 없는 영광을 그리고 희생 없는 성공을 제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 먼저 목자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접받기 전에 섬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보다도 하나님, 제가 얻은 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과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그 들판에서 한 나라의 왕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9월 한 달간 우리와 함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어 찬양 함께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환경과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살게 소망하며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잇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9월인데 아직도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미가 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인생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흘러갑니다.

환란이 엄습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화려할수록 비참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비참할수록 빛이 나듯이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뜨겁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카펠라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착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구청의 혼인신고 신청 창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능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후회하는 연인들이 많아 신중하라는 의미로

써붙인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한 가지 주의사항이 더 쓰여 있습니다. 접수 즉시라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신고라는 큰 결심을 하고 접수를 했는데 곧 마음이 변해 물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동유럽의 한 연인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한순간도 헤어지지 않겠다며 서로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소식이 해외 토픽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123일 만에 깨졌고 사랑이 영원할 줄 알고 열쇠도 버린 이 연인은 헤어지기 위해 수갑을 절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허울 뿐인 착각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완성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이거나 단기적 안목으로 처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행동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흰 베스퍼스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께 귀한 것 드려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은 나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되도록이면 그 기회

회를 놓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에게 달리고 하나님에게 달렸지만은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을까? 좀 키도 크고 멋지게 만들지 않고 그러나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 하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도 하나도 없어. 오장로님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라고 주셨어.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어. 그런데 행복보다는 질병과 고통, 전쟁과 우환, 시기와 질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대부분이 전락되고 말았지. 미국 국민보건연구소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결혼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 중에서 미국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17%만 행복하다 그래. 그러면 독신으로 살면은 행복할까? 알아보니까 그들도 고독과 소외감, 절망감이 더 심하다는 것이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절망이란 네 종류의 원인에서 발생된다요. 절망. 첫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었어. 맨날 약 먹고 살아야 되고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 두 번째로 정서의 불안. 세 번째로 사회적 소외. 마지막으로 영적 굶주림에서 절망이란 네 종류의 원인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육체적 질병, 정서적 불안, 사회적 소외. 이거는 고쳐보려고 우리가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적 굶주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가난해도 부자라고 믿기만 하면, 늙어도 젊다고 믿기만 하면, 못생겨도 잘생겼다고 믿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는 조카들도 나보다 먼저 간 애들이 많어. 근데 하나님이 왜 나는 92살까지 남겨두시고, 뭐 왜 남겨두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해라. 아직 전도 받을 사람이 있다. 아마 그래서 남겨두시는 것 같은데, 주님의 지상 명령, 즉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엄마 말 안 들으면 불효자식이요. 어른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흑인의 어머니라고 메리 슬레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술고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살림살이로 인하여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그 여자는 보냈고 11살 때부터 하루에 12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과 각종 서적들을 다 탐독을 합니다. 존 밀튼, 토마스 카일리들의 책을 다 정독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후에 인근 주일학교에 가서 교수도 하고 저녁에는 야학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빈민 지역의 청소년 선도에 남다른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그의 삶은 1876년 8월
28살의 나이로 영국을 떠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땅에 흑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메리 슬레스는 오랜 고민 끝에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결혼보다 더 예수님을 위한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파혼을 했습니다. 39년간 질병과 온갖 위험과 난관을 찾아봤지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여자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를 마라고 불렀습니다. 백인으로서 흑인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한 버스로 한국에 왔는데 그 관광객을 인도하는 대표가 한국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데 그 수용소를 방문할 수가 없느냐. 그때는 용인도 나병 환자, 문둥 환자들이 있었고 대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소록도에는 아예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한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어요. 막 버스에서 내린 미국의 관광객들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 딱 풀어놓으니까 카메라를 찍느라고 찰칵찰칵 소리가 귀에 듭니다. 어떤 사업가가 금발머리의 미국 처녀 선교사가 밤새도록 흘렀던 고름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혼자 말로 나는 누가 돈을 100만 불을 준다 해도 그 짓은 안 하겠다. I won't do it for $1 million. 그 얘기를 들은 간호사가 얼굴을 들고 쳐다보니까 미국의 멀쩡한 신사가 그 얘기를 해서 그 간호사 선교사가 선생님 저도 누가 100만 불을 주어도 이 짓은 안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짓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Why? 왜? 그때 간호사 선교사가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적 때문에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업가 신사는 사진도 안 찍고 다시 버스에 올라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렇게 젊은 처녀 선교사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동족도 아닌 이국 나라에 와서 그 흘러내린 고름을 씻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권적이길래 친구, 부모, 자기 땅 다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나병 환자들의 흘러내리는 고름을 닦아줄 수가 있을까? 버스에 앉아서 그 사람은 180도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간호사 선교사를 강권적으로 한국에 보내서 다른 데 아닌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저렇게 사람의 고름을 닦아주고 있는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적으로 그 간호사 선교사를 한국에 보낸 줄 믿고 자기도 돌아가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필요성 때문에. 온 천하 땅끝까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누가 하나님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계 다닐 필요도 없어요. 건너집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친구한테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동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1년이 지나가도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오늘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 왜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나? 죄 때문에. Sin for world.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씨, 박씨, 김씨, 조씨, 우리 다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우리의 태도.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의 유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계의 점차 부익부 빈익빈이 치닫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여전히 10만 명당 1,000명 여성이 출산 중에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죠. 아직도 세계 인구 82억 중에서 35억이 하루 2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 중에 12억은 하루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연명한다고 합니다. UN 집계에 보면은 에이즈 환자는 2000년 말에 3,610만 명이 있고 사망자가 300만 명이 해마다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 수원 인구가 100만 조금 넘습니다. 우리 수원 인구 3배가 해마다 에이즈로 죽어간다고 그러죠. 개발도상국에 1억 1천만 명이 어린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으며 그중 60%, 6,600만 명은 여자예요. 개발도상 국가에서 4분의 1의 어른들은 그게 8억 8천인데 글을 읽을 줄 모른답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64%. 한국 여성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열이 남자보다 훨씬 나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향락과 패션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향락과 패션에 눈이 멀었죠.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믿질 않지만 1965년도 독일의 신학자 포 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미국 사회에 대한 네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로마같이 멸망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 모두 변해져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만큼 군사력 가지고 있고 물질도 온 세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 사회가 망할 거냐? 그 사람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포 텔릭이 한 얘기요. 첫째, 이기주의. 내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우리 애들만 좋은 학교에 가면 되지 남이야 잘 되든 말든. 이기주의. 두 번째로 물질주의. 돈이면 다. 그래서 내가 $1,000를 줄 테니까 저 사람 죽여라 하면 그 $1,000 때문에 쏴 죽인다. 물질주의.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세 번째로 뭐냐? 휴머니즘,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를 추구하고 살죠. 하나님 제일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미국 대학의 99.8%가 인본주의라고 해요. 휴머니즘.
하나님 생각

가지 않고 인간이 좋다 하면 뭐든지 하려 지나친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미국 사회에 병 들어가고 있는데 행여나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전초를 밟고 있지는 않은가. 네 번째로 향락주의. 참 즐거운 대로 마음대로 생활하고 놀자 사회가 얼마 가겠나. 로마와 같이 망한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랬어. 중국의 수양서에 홍자성이라고 한 센 사람이 향락은 손님과 벗들이 구름같이 모여와 기꺼이 마시고 질탕이 노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되 얼마 안 되어서 시간이 다가고 즐거움이 도리어 흐느낌을 자아내는 사람을 적막하게 만든다. 아 천하의 일이 모두 이같이 진저 어쩌다가 빨리 머리를 돌리지 않느냐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면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 Provide by God.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는 것.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물과 공기에 성분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도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성분이냐? 첫째 그 복음에는 성육신, incarnation,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이 땅 베들레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성육신을 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이름 이마뉴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 이마뉴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국가는 1등 국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는 부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보혈로 값을 치렀습니다. 이게 뭐냐? 속죄요. Atonement.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Regeneration of a Spirit of God.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ure, 새로운.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복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Righteousness by faith. 우리는 다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참 의롭다. Righteousness. 뭐로?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다. 구원받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성별되는 거죠. Becoming holy by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별됐어. Separated from the world. 세상하고 성별된. 불신자들하고 성별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내가 홀리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홀리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섯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Power of Resurrection.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급해 주시는데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야,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그 부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세요. 제자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세요. 누가 김장한 목사 죽었다고 부고가 나가면 믿지 마세요. 나는 이사 갔어. 여기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 죽지 않았어. 나는 영원히 살러. 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에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 마지막으로 명령, 커미션,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실천하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 단순하고 뚜렷하고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에게 준 거야. 그 지상명령 나에게 주신 거. 뭐 하라고? 가라 그랬어. 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한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성육신 시켜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김 권사한테도 주었어. 의사하면서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을 거예요. 갈 수 없는 자는 선교사를 보내라 그랬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독교는 피로 세운 교회고 피로 지키고 피로 전하는 피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했다고 그랬죠. 아벨의 순교에 피를 흘린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의 종교를 확립하셨고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헤롯의 칼날에 피를 흘렸고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피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홍선대원군 박해에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가 피 흘리기 시작하여 대동강을 물들였습니다. 일제 36년간 흘린 피와 공산당에게 흘린 피로 삼천리 강산을 붉게 수놓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6.25 때 황해도의 장년 서부교회 박경구 목사님, 장신대 박창원 총장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쇠사슬로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고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이 다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 손가락을 자를 때

0: 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물어보면 박 목사님은 예수 믿겠다. 열 발가락을 하나씩 자를 때마다 예수를 버리면은 살려준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몸이 찢어져도 예수를 버리지 못한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하나씩 잘리는 아픔 어떻겠나? 그러나 박 목사님은 열 손가락, 열 발가락에서 흘리는 피로 예수를 증거하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기도하신 곳, 겟세마네의 순교자 피 흘린 곳에서 복음에 증거한 이 강산이 곧 골고다가 아니겠나.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직도 내가 하늘나라 갈 건지 못 갈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덜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뭐 나 성경 몰라. 그 누나가 무슨 성경을 알겠어. 그저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결심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결심하겠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좌우하는 거예요.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 내 아버지 되시려 내 친구 되신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남산교회 이정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경제와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갈등을 넘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삶의 터전을 한순간 앗아가버리죠. 거친 폭우, 또 태풍, 지진, 산불, 홍수. 인간의 힘으론 도무지 막아설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었던 그 평온했던 그 일상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곤 합니다. 화면으로 접하는 그 속수무책의 장면들을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해져요.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그리고 또 흙더미 위에서 그 절망감,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 동부를 덮쳤던 거대한 태풍 샌디가 쭉 지나간 다음에 그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래요. 도시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수많은 집이 침수가 됐고 사람들은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정말 각자 집안에서 고립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회복 탄력성 전문가는 거대한 재난이 가져왔던 진짜 무서움을 봤대요. 그것은 어떤 단순한 물질적인 육체적인 피해도 아니라 야, 나 혼자 이 거대한 절망 속에 버려졌다라는 그 차원이 다른 고립감이 사람들을 더 큰 절망으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요, 그 미국의 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 몇 명이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파트 창문 너머로 또 다른 이웃이 촛불을 하나 둘씩 밖으로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집에 남아있던 물도 가져오고 또 아껴두었던 통조림도 꺼내와서 서로 먹기도 합니다. 한두 명 여기저기서 나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재앙이 그 터전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웃들에게 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절망을 이기는 힘이 거대한 구호 장비일 수도 있지만 서로 물을 나누었던 작은 연대였다라고 그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자연재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상처 속에 아유 고립된 거 아닌가, 나의 거대한 절망 속에 혼자 내버려 두는 거 아닌가라는 그 깊은 고립감과 싸우게 될 때,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또 우리에게 옆 사람을 붙여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아침입니다. 작은 연대가 되면 좋겠어요.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복된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첫 찬양은 색소폰 연주곡으로 함께하면 좋겠어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우리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또 그 험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라고 서로 축복하며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힘있는 관계.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또 절망의 순간일수록 서로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 그들이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

불을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혼자 견디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이웃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는 우리가 가진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 한순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흙더미 속에서도 다시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의 손을 잡고 응원하는 우리 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특별한 더 사랑하는 사람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특별히 네팔에 홍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팔 땅을 위한 기도가 모여지면 좋겠고, 네팔의 선교사님 잠시 후에 연결해 볼 텐데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 오늘 이 9월 2일 수요일 아침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지금 댓글창에 우리 방송미님 잘 들어오셨고, 우리 김정란 권사님, 이봉진, 윤경자, 정현옥 권사님, 또 한복춘,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님, 또 이주환님, 또 이사야 리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하시고요. 자,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힘있게 찬송하시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합시다.

우리 함께 더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선교사님 얼굴도 보면서 같이 응원하며 기도하며 연대하면 좋겠어요. 이상래, 박지혜, 그리고 김명수님, 우리 전순자 권사님, 박기성님, 구남희 권사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0: 매주 수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또 그 역할을 아주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피디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희정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화요일도 뵙고 수요일도 뵙고 더 좋습니다.
1: 연속으로 뵈니까 더 좋습니다.
0: 좋아요. 네. 오늘 예정 피디님.
1: 네.
0: 그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절망의 순간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게 하신다.
1: 그래서 아멘, 아멘.
0: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이웃들, 또 곁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어제 터치유 더치유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0: 아멘.
1: 오늘도 그 시간

0: 많이 될 줄 믿습니다.
1: 저는 또 우리 예정 피디님도 그렇고 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협력해 주시는 한 14분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협력자가 있어요. 실제적인 협력자. 이 14분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신다. 우리 예정 피디님도 그렇고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영훈 피디님 또 우리 석주님도 그렇고 참 우리 많은 분들이 참 함께 이 아침의 시간을 준비하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는데 감사해요.
0: 저도 감사드립니다.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셔서 송 PD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화 가족들에게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제가 14분만 얘기하니까 또 네. 여러분이 서운해 하실 수 있겠다.
0: 댓글로 늘 네. 응원해 주시면
1: 14,000명이 될
0: 14,000명의 우리 조화 가족들
1: 좀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오늘은 더 특별한 시간인 것 같고요. 어떻게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참여할 수 있을까요?
0: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1: 네. 여러분 들어오시면 우리 이정삼님처럼 맞습니다. 피디님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과의 대화 특별히 아멘, 오늘 아멘. 저 멀리 네팔 땅을 향해 저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요. 이사야 리님 박기성님 조재희님도 정말 기도해야 할 이 시간이기에 더 보면서 보이는 라디오에 참여하면서 마음 모읍니다라고요. 곽민성님도 잘 들어오셨고 또 박기성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네팔 지금 홍수 피해를 받으면서 확인된 사망자만 천여 명, 실종자는 4,400여 명을 넘긴 그 네팔의 대홍수. 우리 한국의 기업도 또 우리 한국의 국민들도 많은 좀 피해를 받았죠. 지금 직원이 실종돼 있고 연락이 두절돼 있기 때문에 현재 네팔의 그 대홍수 현장에 민간 헬기 드론을 투입해서 지금 연락 두절 상태인 직원 6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인명 피해는 물론 뭐 2만여 명의 학생들 지금 수업이 중단됐고요. 또 생업도 중지가 됐고 국가적 위기에 처한 그 네팔 땅 어제 이제 외교부에서는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44명의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하죠.
0: 네, 맞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참담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고요. 이 한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직접 갈 순 없지만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오늘 아침 함께 또 상황을 살피고 마음도 나누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네팔 현지에 이정곤 선교사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의 이정곤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선교사님과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제가 연결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도 네, 한국에서 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이 놀랐는데 우리 선교사님 또 이 첫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떠셨어요?
2: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연례 있던 홍수피해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의 지형이 국토의 77%가 희말과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산과 산 사이에 V자 계곡의 강이 흐르면서 강수에 도시가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1: 아~
2: 예, 그래서 여름철 우기철에는 산사태와 도로 유실, 홍수범 나무로 해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1: 예.
2: 그런데 이번에도 국가재난급 홍수 피해가 일어난 원인도 중국 티베트에서 빙하호 터지면서 엄청난 물이 V자 계곡을 따라 흐르면서 강 주변의 마을 도시가 직접적인 타격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1: 예. 사실은 예정 PD님 우리 선교사님은 네. 당시 그 현장에 직접 계시지는 않았어요.
0: 네.
1: 하지만 이 네팔에서 정말로 오래 사역하시고 또

0: 그쪽에 교육도 시키시고 네. 하시기 때문에 참 마음이 누구보다 아프셨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 네팔에서는 얼마나 사역하셨어요?
1: 아 저는 네팔에 지금 한 10년 차 선교사입니다.
0: 아, 와. 아니 정말 마음이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현지하고는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1: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팔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제 선교사 모임인 어부회에 거기에서 연락하고 어부회에서는 저희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모든 사실을 공유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네. 선교사님께서 앞서서 그 네팔 현지에서는 또 자주 이런 자연재해가 있긴 하지만 이전에도 없었던 자연재해인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뉴스로만 네네. 접하니까 이게 네. 실제로 현지 상황은 또 어떻고 또 피해 분위기는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1: 아, 저희가 네팔 대홍수 산사태를 소식 들었을 때는 아 이번에도 기회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빈과 도움을 실천하는 기회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뉴스를 통해서 또 네트워크를 향해서 일어난 그런 그 홍수 피해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국가 재난급 홍수 피해로 일어나서 인명 재산 피해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 선교사 모임인 오베 중심으로 재난 구호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참 어부회라고 한대요.
2: 네.
0: 어부회.
2: 선교사님들의
0: 모임인데.
2: 네.
0: 그래서 이 어부회에서 나름 좀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네트워크가 돼서 이렇게 돕자 네네. 또 저렇게 돕자 하는 것 같은데 먼저는 우리 그래도 방송 가족들에게 지금 네팔에서 네네. 있었던 그 당일에 그 홍수 피해 좀 모습들 또 선교사님이 또 직접 촬영하신 또 그런 사진들 네. 그리고 또 지금 드론으로 좀 바라본 또 그런 상황들 여러분에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짧지만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 네. 한번 들어오셔서 함께 또 이 영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보면서 또 기도도 하고요. 또 이런 급박한 상황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지만 참 그 현장 그 시간에서는 생사를 오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5초 뒤에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뒤에 보겠습니다. 5, 4, 3, 2, 1.
3: 라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르
0: 홍수가
2: 네, 정말 국가적 재난입니다.
0: 선교사님께서 직접 찍으신 사진 촬영.

망연 자실하겠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또 응원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현재의 장면을 드론으로 네. 지금 찍었다고 합니다.

0: 문제 영상도 한번 틀어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구조 작업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한번 그 영상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영상과 사진을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0: 지금 그 구조 현장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서 뻘로 지금 네. 진흙 뻘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0: 먹는 소리?
1: 지금 동굴 안에 진흙벌이 저렇게 깊다, 저렇게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구조할 수가 없는
2: 상황,
1: 또 그런 상황들 맞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좁은 틈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진흙이 굳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구출되는 장면인데요. 그냥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PD님,
2: 네.
1: 저희가 뭐 짧은 영상인데요. 아마 또 방송 가족들은 뭐 언론 보도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우리 선교사님 지금도 계속해서 또 구호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현지에서 우리 선교사님 좀 들려오는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 가장 시급하게 좀 지금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들려주고 있습니까, 선교사님?
3: 일차적으로 그 어부에서는 이런 국가적 재난 그 홍수 상태를 맞이해서 일차적으로 긴급 구호 헌금을 모금을 해서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직접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생활용품 그리고 친구료들을 가지고 방문을 하기를 했는데 피해 지역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로가 파괴되었고
1: 예.
3: 또 그리고 많은 교량이 유실되어서 피해 현장은 답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곳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이재민들에게
1: 그렇죠.
3: 평수 그다음에 양식 친구들을 전하면서 어떻게든지 현재의 피해자가 도달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네팔 우리 어부에서는 네팔 홍수 긴급 구호 헌금을 모금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한국계와 선교단체분의 공문을 어부의 이름으로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후원 청구도 어부의 이름으로 지금 일원화하였습니다.
1: 네.
3: 그래서 후원 계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피해 지역에 그 얼마나 많은 네팔 교회가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이런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추가 피해뿐만 아니라 복구 작업이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수색 작업과 함께 일상이 또 얼른 회복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가장 강력한 위로와 도움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실제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선교사님.
3: 네, 첫째로 여기에서 희생자가 가족에 대한 위로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종자들이 속히 구조가 될 수 있도록
1: 그렇죠.
3: 그럼 많은 인명피해와 그 생활 근간에 묻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한국회와 또 성도님들이 이 네팔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0: 좀 이해를 하시고 주도하면서 그런 후원금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선교사님 지금 네팔이요. 그동안에 네네. 가장 정말 부흥을 경험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가 가장 많이 개척되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네팔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0: 네네. 아 10년 전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 믿고 그 믿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폭발적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한 것이 이 네팔입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개척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체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1: 예. 참 그런 또 영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또 이 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또 그 고난 속에서도 꽃이 되고 별이 되는 그 모습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선교사님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또 연결을 했는데 얼른 정말 그 이번에 그 홍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눈으로 봐도 피해가 엄청난 피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생존자가 나오고 그 속에서 또 실종자가 찾아지고 그 속에서 작은 연대가 이루어져서 정말 희망의 씨앗이 싹틀 수 있게 저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선교사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을 또 대표해서 이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마지막은 우리 이정근 선교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좀 인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괜찮겠습니까?
0: 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1: 네,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가 재난급 홍수 피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 기반이 되는 집과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희생된 모든 분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처럼 연약함과 무력함과 절망감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번 길을 통해서 인생의 무엇이 참된 가치이고 삶의 목적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고 저 한나라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어져서 예수 안 생명들이 아버지 안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이 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서 그들에게 죽음에 있는 연약함과 절망감과 불력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통해서 삶의 참된 가치와 예수를 통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상의 빛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땅에 네팔의 백성들에게를 비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2: 아멘.
0: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가해서 이제 아버지의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땅이 뿔리 잡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신과 능력을 다해 얻어서 힘있게 이 생명을 전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군박하여 좁혀서 구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핏조 생명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며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좁혀서 우리만의 아버지 국가 대한통합 공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망과 아버지 금능과 한숨으로부터 하나님

0: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을 통해서 이루와 격려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아멘. 이번 주에 대해서 목포 교회 방송도 해서처럼 넷발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신 감사합니다. 더욱 넷발 아버 목포 교회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아멘. 아멘.
1: 아, 오늘 이 귀한 기도 참 우리 선교사님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네팔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 가운데 또 새로운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요. 그게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오늘 귀한 결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팔 땅을
0: 위해. 또 한 가지 질문이 예. 있는데요.
1: 네.
0: 우리 동역자 한 분, 우리 실루스 목사님이 지금 21일차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이 18일째인데 정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쁠 시간은 그냥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구나. 목사님 동자 이름은 힐슨 목사님이십니다.
1: 하여튼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중보기도도 네. 부탁하시고 좋습니다.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0: 감사합니다.
1: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나눈 이 마음들 제가 또 간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일하실 텐데 애써주시고요.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정근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사실은 뭐 선교사님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우리 네팔 땅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 PD님.
2: 네.
1: 오늘요, 참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같이 정말 기도하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네팔 응원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그 어부에 대한 그 자료는 이 댓글창에 프로그램 네. 끝나고 댓글창에 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시각이 7시 45분 46분인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2: 네.
1: 피디님 오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2: 네, 우리 김규섭 님께서요 가족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분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이 덧입혀지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그 마음으로 네팔 땅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꼭 빨리 발견되도록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또 바라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나눴잖아요. 자연재해가 우리의 환경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흙더미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싹을 틔우시고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예 그것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2: 아멘.
1: 서로의 손을 잡는 우리의 사랑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 마지막 영상 찬양은요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이 찬양 나누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문예정이었습니다.
1: 기술의 윤석준, 오형우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의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플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1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에 캐스팅된 배우 맷 데이먼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놀란 감독님이 나를 캐스팅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모든 커리어에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요. 수많은 경쟁과 평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내 실력이 모자란 건 아닌지,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움츠러들 때가 있죠.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꿰뚫어 보는 최고의 연출가가 나를 콕 집어서 이 배역엔 당신뿐입니다 라고 불러준다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면 주저앉았던 마음도 단숨에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연출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바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내 스펙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그분의 완벽한 안목에서 나옵니다. 최고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뎌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다. 크룩스의 찬양 첫 곡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든든히 지금도 곁에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사에 전해 내려오는 또 하나의 거장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 공방 구석에서 이 40년 동안 비바람 맞으며 방치돼 있던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가 있었대요. 당대의 네로라 하는 유명 조각가들이 다듬어 보려고 하다가 이 결이 비틀렸고 흠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며 포기하고 내버려둔 돌이었죠. 그런데 그 버려진 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던 26살의 청년 조각가, 바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다비드가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그저 그를 가두고 있는 불필요한 돌덩이들만 깎아낼 뿐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에서 온 인류가 사랑하는 불멸의 걸작 다비드상이 탄생했다는 일화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스펙과 성과로 점수를 매길 때가 많죠. 그 잣대에 맞추다 보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숨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 최고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 세상이 외면하고 나 스스로도 포기할 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가치를 봐주십니다. 거친 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잠재력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무대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는 결코 버려진 돌이 아니라 내 손으로 빚어낼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나를 부르신 그 완벽한 연출가의 눈을 우리 신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의 무대 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 속 은혜들 편안하게 나눠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디온의 걸작품 세상을 이기는 지혜 조수와 이렇게 두곡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회개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과 찬양, 기도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깨우고 채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4821님,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하고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속으로는 솔직히 내가 과연 이걸 이끌 깜냥이 되나 싶어서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오프닝 들으면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오늘 당당하게 출근하겠습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감독이 배우를 주연으로 세울 때는 이미 그 배우가 그 무게를 버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연출자이신 우리 하나님 믿고 든든하게 그 리더십 준비해 주셨을 것을 믿고 어깨 쫙 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034님, 오늘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지명하셨다. 이 말에 설거지하다 말고 눈물이 핑 돌았네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아이의 엄마라는 주연 배역.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요. 이 엄마라는 배역은 온 우주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블록버스터의 단독 주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기립박수 받으실 준비하시고 오늘도 빛나는 무대 잘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마라고 해요. 영어 시 포엠의 어원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장인이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어서 만든 최고의 예술품, 걸작을 뜻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참 부족해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단 하나뿐인 시를 짓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 빚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걸작품답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소망해요. 오늘도 우리 삶의 연출가이시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깨 펴실 분들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말씀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도 전해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가이 펜로드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힘찬 라디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거장 감독의 부름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확신을 얻었던 맷 데이먼처럼, 버려진 대리석 속에서 다비드를 발견했던 미켈란젤로처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의 무대에 바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를 캐스팅하신 그분의 안목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완벽한 손길에 나를 맡기고 믿음의 주인공답게 멋진 하루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물질을 바라봐야 되는가? 물질관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부자를 부유한 자를 멀리했다라고 오해하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구절 때문에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자 얼마나 어렵냐.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가 어려서부터 뭐 율법에 나오는 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보시면 그가 가진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떠나가는 청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 부자 청년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토록 어려운 요구를 하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 그 인생의 이유요,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삶의 전부였어요. 그가 절대 놓지 못하는 꽉 붙잡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우상과도 같은 것이 바로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그 우상 그거를 내려놓고 참 주인이신 너의 참된 주인인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 받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어떤 소유의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도 구원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구원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물질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또 물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부한 자들을 멀리 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 주변에 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 중에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중에 이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 이 아리마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감싸서 새 무덤에 자신이 이렇게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아리마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아리마데 요셉에 대해서 소개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 아리마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 소문난 부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당대 소문난 부자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도 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가 있죠? 아브라함, 당대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 아들 이삭도 부자였고 또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여러분, 욥,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를 시험하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죠. 근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그래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욥은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갑절에 그 소유로 갚아주셨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하나님이 뭐 물질의 복을 뭐 부어주십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게 21절, 24절이에요. 먼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 없어요?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천들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냐면 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이 기쁨이고 돈이 안전이고 돈이 행복이고 돈이 최고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연결된 그 주석들을 보다가 어떤 한 신학자가 왜 사람들은 물질을 축적할까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해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물질을 축적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안전함 때문에, 안전함. 사람들은 보호받고 싶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내가 보호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말 그대로 돈이 힘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자유로움.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요. 시간과 어떤 물질에서 자유롭죠. 다섯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요. 애들도 좋아요. 여러분, 그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세배하잖아요. 어른을 존경해서 세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존경해가지고 세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세배하죠? 어떻게 잘 하세요? 세뱃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애들도 돈 맛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자,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은 헬라어로 만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만몬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이 만몬은 신이에요, 신. 파워가 있어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만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이 만몬, 재물을 같은 위치에서 대립시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뭘요?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뭘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 만몬. 하나님의 자리에 뭘 둘 수 있어요? 만몬을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만몬을 사랑하든지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여보, 나는 진짜 너무 당신을 너무 사랑해. 사랑한다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여보, 여보, 난 당신 진짜 너무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근데 있잖아요, 여보. 난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회사 미스 김도 당신하고 똑같이 사랑해.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네, 된다고 하는 사람은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안 되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문제인 거죠.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죠.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돈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그 이유를 말해요.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녹슨다는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쌓아둬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돈을 쌓아놓으면 돈이 없어집니까? 쌓아둔 적이 없어서 모르시죠? 여러분, 돈을 쌓아놓으면 없어져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을 쌓아놓으면 아들도 부자예요. 정말 괜찮은 빌딩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놓게 될 때가 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다 돌아가요. 우리가 장례식 갈 때마다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장례식을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 갈 때마다 느껴요. 특히 입관식 할 때, 여러분 입관할 때 그 관을 황금으로 만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여러분 언젠가는 다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손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것뿐이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올바른 물질관은 뭐냐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쌓아두지 말고 사용하세요. 20절 보세요. 오늘 20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녹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늘에 더 많은 것을, 천국 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도 막 빈부의 차이가 있어.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100평 아파트 막 의리의리한 데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10평 좁은 데 살고 있어.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막 흙수저.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수고한 것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과 죽기 5분 전에 믿은 사람이 같을 수는 없죠.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핵심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을 나와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동기가 우리가 천국 가서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한 어떤 투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만몬이, 물질이 나의 모든 것이었고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행복이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의 만족이요 나의 기쁨이요,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몸까지도 여러분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계산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드리는 헌신, 아름다운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 그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다 쏟아붓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보고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왜 낭비냐? What a waste! 이게 왜 낭비야?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그 나드, 그 향유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결혼 자금으로 썼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의 그 가치는 몇 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몇 년 동안 적금 부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단번에 깨뜨려버렸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가치를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며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그 골고다 언덕, 피 비린내 나는 그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여인이 뿌렸던 그 나드, 순전한 나드 향이 아마 다 맡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냐면,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기억하여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김우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가 12살에 고아원을 뛰쳐나와가지고 무작정

제가 보여달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구두 닦아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범죄에 가담하게 돼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 김우수 씨라는 사람이 전과 사범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나와서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자기와 같이 고아들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을 작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전과 사범을 누가 써줍니까? 그래서 이 김우수 씨가 어떤 일을 했냐면 짜장면 배달하는 배달부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에 70만 원 받고 70만 원 월급을 받고 일을 했는데 이 김우수 씨가 1.5평 고시원에 진짜 딱 누우면 딱 그냥 누울 자리밖에 없는 그 1.5평에 살면서 한 달에 7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고아원 5명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작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자신의 월급의 3분의 2를 그렇게 후원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선행이 알려져서 2011년에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도 참 재밌어요. 이 김우수 씨가 대통령상 받으러 갈 때 짜장면 배달 복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그해 같은 해 2011년 9월 25일 날 짜장면 배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배달부,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은 고아. 근데 여러분 그의 장례식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바로 김우수 씨예요. 이 사람의 스토리가 너무 알려져서 한 영화 감독이 이 사람의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철가방 김우수 씨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최수종 씨가 주연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김우수 씨가 죽고 난 다음에 한 기자가 이 사람의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진짜 딱 누울 자리 그 한 칸 그리고 거기에는 조그만 상이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성경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 성경책 위에는 시편 23편이 펴져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70만 원 받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는 비록 70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저소득층이었지만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모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만몬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결국 그 끝은 허무함이에요. 후회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디모데 전서 6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빈손으로 태어났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주님께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만몬을 쫓으면 족할 줄을 모릅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 마지막으로 이 말

0: 말씀 한 구절을 좀 읽고 마치겠는데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이건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뭔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부하하게도 마옵시고. 요건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잠언, 솔로몬 너무 잘 알았어. 내가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만몬을 쫓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혹시 더 주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쌓아두지 마시고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턴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2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아, 드디어 사랑했더란 3일간의 말씀 부흥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네,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3일간의 말씀 부흥의 마지막 말씀 시작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지요? 출발합니다.

AD 81년이에요. 1981년이 아니라 AD 81년에 로마에서는 황제가 바뀝니다. 81년도에 황제가 된 사람의 이름은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계사적인 용어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도미티안이라고 말을 해요. 81년도에 된 이 황제는